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가을 바람이 그윽한 들국화 향기를 싣고 오는 8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초가을의 날씨는 유난히 맑고 쾌청합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더불어 가을 햇살은 올해도 아름다운 내 고향의 풍년을 기약하며 푸른 하늘 아래 황금의 전야를 내리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상아마당은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송이송이 피어있는 고향의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가을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기러기를 감상하면서 초가을의 정취를 느껴봅시다.

고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고향은 그리움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때가 묻은 곳이고 고향 사람들도 고향 산천도 익숙하고 친절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다 고향에 오면 특별한 볼거리도 없지만 어릴 때 자주가던 산에도 오르고 물고기도 잡고 이웃들도 만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른답니다. 심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철 씨는 대도시에서 살면서 항상 고향 산천이 그리워 고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고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흥경강성 밀산시 화평향 동승촌에 살고 있는 리혜순 씨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경강성 밀산시 화평향 동승촌에 살고 있는 리혜순이라고 합니다. 며칠 후면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백나옥 씨의 84세 생신입니다.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자식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보냅니다. 저는 맏딸이지만 장기 환자로서 부모 형제들의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여 오늘 요청 한마당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동생들의 따스한 도움에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주차 사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백나옥 어머님께서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주차 사건을 보내드립니다.
2: 옳지, 차사 걸고 좋다 떠. 옳지, 빨라 너 바로. 봤지?
3: 봤다는 게 차다 청하나매 홀라 이러는가? 어?
2: 아, 청하는가 보라매?
3: 네, 부딪히는가 보라야지. 부딪히는가 보라야 되는가? 어? 부딪히는가 보라야 되는가? 후, 내 사랑아.

0: 와,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 야!
1: 아, 여보, 다리 잃었어.
0: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1: 야, 이 사람들이 자식하나 그래.
0: 아이, 누구네 차인가 이거 너? 누구네 차가 이거 너? 내려라, 누구네 차가. 말아, 내 차야지, 내 차가.
1: 어? 살랑살랑 말아.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0: 내려다 보라는 거지, 어?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아침에 나갈 데가 없던 차, 호스텔이 이렇게 남이 적합에다 세워놓는다 말이, 어? 와, 내 좀아 열터에 먼저 차이 영체인가 사람이
1: 여보, 여보.
0: 어 누구의 차가 이게
1: 여보,
0: 어
1: 여보, 사랑사랑 조용조용
0: 내 지금 조용조용하게 생겼으니까 예 조용조용하게 생기는가 내 오늘 이거 좀 박스 알려버려
1: 이거 좀 여보
0: 야
1: 스톱 쟤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0: 어
1: 아야 아 정신 있어 이 가발 2만원짜리다 2만원짜리 에? 이 차는 올 수 없이 자에 가면 만 원 따요, 만 원 따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새 차를 치면 이게 마사질까? 이 쇠 때 마사질까?
0: 어? 아, 야. 내 차를 아까 봐서 오시니 뒤뒤요. 박살이 났어, 뒤뒤 박살 났어.
1: 아이. 우유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는 거란 말이야? 매년마다 우유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요. 어? 다시는 되면 내년부터 우유비를 내는가 봐라. 죽어다 아이 낸다 죽어다 아이 내
0: 아이 이 낙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 되는가?
1: 아이
0: 어?
1: 여기 요 3층
0: 어.
1: 우에 관리하는 시월리네 집이란 말이오
0: 그렇다고?
1: 시월리 들으라 그래 우리 지금
0: 우에 관리 시월리 당당 내려오셔 당당 내려오셔 우에 관리
1: 오지
0: 사람 이렇게 시시하게 놀래긴가 예?
1: 예?
0: 시시하게 놀래긴가? 어? 어?
1: 시시하게 놀래기요. 아이, 또 왜 너 저 사람 잡아먹을 사람이랄까? 예? 좀 진정하죠, 진정이?
0: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은가 예? 진정하게 생겼는가 내 지금?
1: 내 지금 진정, 아이 우리 강씨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생겼는가?
2: 야,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 어쩌랄까? 아이, 두 분은 다 우리 이 쇼츠에서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 두 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 사람들이 놀랍다, 야.
1: 에이. 제 혼자 산지 10년 넘은 누구나 다 아는데 가서 있는 자리.
0: 어?
2: 아이 형님에, 야 어쩜 어제 남이 사생활까지 들춰내매니까 예? 아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0: 아이 우리 관리.
2: 예.
0: 이렇게 족보도 없는 차들이 남이 쇼츠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척화에다 이렇게 번듯하게 차 세워놓는 게 이게 말 된가 예? 이것도 관계라 할까 위에서는?
2: 그렇지,
0: 이거 관계라고 뭐 할까 위에서? 이게 와 보셔.
2: 자.
0: 내 차 어떻게 됐는가 보셔.
1: 어떻게 됐는가 봐.
2: 와, 이제 박살 났구나.
0: 오늘 내일로 저 차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 아예 해결했다가는 보지?
2: 그렇지. 아,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 차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오지 않을까. 야, 정말 답답하네, 안다, 야.
1: 여보, 참수, 내 치라는 거 보. 쇼리.
2: 예.
1: 야, 내 원래 쇼리를 형 괜찮게 봤는데, 오늘 보니 진짜 실망이다 실망. 야,
2: 야 아, 형님과 내가 괜히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정말?
1: 아이 쇼리
2: 예.
1: 지금 우리 쇼츠에 이렇게 엄중한 차사고 발생했는데 예?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국자 떡도 뭐 조세라 어?
2: 에이구 아, 이건 이제가 그
1: 아 됐어
2: 야, 야 아, 좀 억울하다
1: 쇼리
2: 예.
1: 내 전번에 그 시올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단에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2: 어,
1: 그 한심할
2: 어떻게 내한테 좀 생각이 담가?
1: 야, 시올리 말할까 영 흥치사하긴 하던데
2: 뭐랄까 그래?
1: 에이, 없던 일 하게
2: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털만 밝게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 할까 정말이야?
1: 시올리 생각해보
2: 예.
1: 그 각신이야 영 우수한 각시오 어? 곱게도 생겼고 근데 시월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그 각시 시월이 마음이 있겠어
2: 야 형님 오늘 내니까 내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씌워놓겠습니다
1: 떡 씌워놓겠다고?
2: 예
1: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씌워놓는다
0: 정말? 정말인가?
2: 예 정말인다 아이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인다 정말인다 예 자
0: 내 차로 오지나 이거
2: 야
0: 정말 신기해 본조신다
2: 형님 나를 소개해주겠다 여성 정말 그렇게 곱게 생겼을까
1: 곱게 생기라면 나 더 말도 마
2: 그렇다고 정말 저 형님의 아줌마보다 더 곱게 생겼을까
1: 아 저 말씀 게 무슨 곱게 생겼다고 우리 그 여상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0: 뭐이랄까 나 지금 말씀해라
1: 아이 이 자두이카 좀
2: 잡아주겠어. 자두이카. 아, 네, 됐습니다. 저 형님, 아줌마, 내 지금부터 자두이카겠습니까? 두 분은 자 피하셔. 예,
0: 아이 피하라고. 예,
3: 자두이카인데 우리 어째 피어?
0: 글쎄.
2: 아, 내 지금 이 개강대 심도 억누르지 못하고 혹 자두이 부담. 그래서 이거는 다 그저 예, 실수로 아까.
0: 저 시얼리 어째 누이 포마에서 떼굴떼굴 구보는 게 저 잡기나 하겠습니까?
1: 응? 글쎄, 내 보기에는 대비 자준한테 당할 것 같은데.
0: 글쎄, 내 생각도 그런데. 야,
1: 잠시만. 아이, 쇼리.
2: 예, 예, 형님.
1: 아, 이렇게 할까? 예.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이 자준을 혹시 딱 잡은 게, 덩치도 이마에 크고, 키도 이마에 크고, 이런 사람일 수 있지.
2: 아, 그럴 수 있지.
1: 그럼 그냥 쇼리 혼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2: 예, 예, 예. 그럼.
1: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 차구대에 딱 숨겠으니까, 예, 예. 만약 그렇게 딱 나타나면, 예. 나를 탁, 아이, 우리 가시 탁 부르.
2: 아줌마이,
1: 우리 같이 드사 세가지고 근심도 하지 마.
0: 알았어, 날 보시오.
1: 알았습니다. 네. 아줌마이, 내 그거 자주 찾기 마무. 네. 여기 가서, 잘 가서 두 분, 푸닥 두드리겠으니까, 그때 나오시오.
2: 오지.
1: 자, 두 분, 피하시오.
2: 피하라고? 예,
1: 행복하죠. 예. 수고해라.
2: 예, 여보, 저,
1: 가시오. 가라. 아, 아.
2: 잠깐. 날 소개해 주겠던 여자, 그렇게 꼽게 생겼다. 아이다. 근데 내가 여기 폰에 서 있어 뭐한? 자수이 왔다 갔다 다 달아나겠다. 야, 이거 어디 숨어 있겠니? 옳지. 보이는가?
0: 아,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세워갖고 어시러봐서 빨리 쳐야 되지. 어, 누구 이렇게 짐 하기다 막 났니? 와, 차를 세게 긁었구나. 기차다야. 아, 저건 뭐지?
4: 도둑이 나서지가. 아, 그러니까 이 차 안에 물건 도둑질하다가 내가 오니까 이 차 내 차 뒤에 숨었구나.

0: 이야! 이야!
1: 무지개! 도둑이!
0: 야!
1: 어디?
0: 오지 마라, 이 도둑놈아!
1: 무지개! 내 도둑이? 야, 내 도둑이 아니다네.
0: 야, 도둑놈이 짓을 도둑놈이라고 봤니?
1: 내 정말 도둑이 아니다.
0: 너는 생긴 것부터 도둑놈이다.
1: 내 생긴 기래도 절대 도둑이 아니란데.
0: 그 쟁기를 빨리 버리고. 옳다. 자수해라.
1: 자수.
0: 단바이 충관 강쥐 중에 단바이 충관 강쥐 중에 예.
1: 예. 어제 이 아줌마 좀 정신 좀 잘못됐지 어째? 아 아줌마, 아줌마 도대체 누구인가 예?
0: 어째? 어째? 내 누긴 거 말아 뭐? 어째 복수하다고?
1: 복수? 야, 그러니까 아줌마 혹시 이 자주인?
0: 내 뭐 자주인 거 말하게.
1: 자주인 맞구나.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꼼짝.
0: 와, 아주 제 속에서 나 꼼짝 말라세? 됐다. 도둑아! 도둑아!
1: 야! 아줌마, 소리치겠어도 높게 치소, 막. 야, 속이 막 와닿아서 기가리 막 번져지, 막. 야, 기가리 번져지.
0: 와, 내 이렇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뭐 얻을까봐 무섭지?
1: 뭐라?
0: 이렇게 군중의 힘은 세다!
1: 꼬리야. 무슨 또 허망소리라. 아줌마. 내 군중이다, 내 군중.
0: 와, 도둑놈 주지? 뻔뻔스럽기까지.
1: 아줌마, 우리 진정하고. 차근차근 넘어갑시다. 예? 자, 잘 들으셔. 예? 아줌마, 지금 이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아줌마 나쁜 쪽이고 난 여기 이렇게 꽁꽁 숨었길래 내 도둑이란 말이면 내 도둑이.
0: 오, 이제 사승이 나는구나, 제 도둑이라고.
1: 야, 어쨌든 내 손은 내 도둑이 없으니 나니. 야, 이리 빼라게 벗어지다. 야, 야. 아줌마, 됐습니다.

0: 내 도둑이라고 치기 내 가지 해리매.
1: 니은 행님 애랑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0: 아 꼬리야 아 꼬리 좀 불어나냐. 아버지 애들 아이 아버지 애들 아 아줌마 아는 지금도 아직도 소음도 야 아이 내 오늘 무슨 거 잘못했길래 어 이런 잘난 말이 같아 이럴 때부터 이래 니게 아 머리야 애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빨리 나오자.
2: 잡았어 잡았어
0: 부자기 붙잡았는데 어. 이리 빼라게 됐습니다.
3: 예? 덕진이 말 그거 기사 이렇게 그지?
0: 아이 덕진은 여만한데 글쎄 내 부실 때문에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 됐다.
1: 도둑이 됐다. 그래 어디 있을까?
0: 저기 어디?
1: 도둑이 한 사람 안에 또 와 무리구나 나 놓치지.
0: 저 바로 떠오른 도둑이란.
1: 너 여사?
0: 예.
1: 네 오늘 내 데 잘 붙잡혀왔다. 가만 놔둔가 봐라 내 손을. 이마셔!
4: 예.
1: 아이고
3: 어째
1: 여보
3: 야?
1: 당신 해결하죠
5: 네? 네 어떻게 아이
1: 당신 해결하니까
3: 아줌마
1: 예
3: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자기 자리 연다 시험 게 창과 관계가 없었지 무슨 그게 어? 아 제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1: 뭐이란가?
3: 아이 그게 아 아줌마 그 차를 여기다 안 세웠으면 자사고 안 났을 수도 있지 뭐
1: 예 정말 내 미안합니다
3: 아니, 미안하게 뭘 미안하게
1: 아, 내 정말 미안합니다
3: 아이고 내 미안합니다 예.
1: 아야 아야 예
3: 요니
1: 오 선생님
3: 요니
1: 어? 오 선생님
3: 아, 요니
1: 야 이 오돌이 와서 연애를 하대
3: 뭐 연애
1: 당장 못 떨어지게 누니까
3: 우리 단이 출납이.
1: 예.
3: 내가 씨요. 인사.
1: 언니 안 하실까?
6: 쇼리.
0: 예.
6: 저 각시 바로 내한테 말하던 그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그 각시요.
0: 아, 그러신가?
6: 예. 연이. 예. 이 동무 바로 내 전번에 말하던 우리 쇼치 우의 책임자요.
1: 이 도둑놈이.
0: 아이, 도둑놈 아이라게 자꾸.
1: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을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우의 관리자부야인가?
3: 예?
1: 시험할?
3: 시험할?
0: 좋아.
3: 혼자 산다며? 아 시험 많이 나요. 아,
1: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내 돌아가신 전 남편의 어머입니다.
0: 예?
1: 해마다 이때쯤이 뭐 전식이 더지는 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답하서 하다가 아, 차 세울 때만 가지 않아서 이 자리 이렇게 턱시가 났어. 아,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럼 다시 드리브는 꼭 되겠습니다.
3: 아 이럽소 우리 차는 첸세요 첸세.
1: 아.
6: 너리
0: 예.
6: 연일이 뭐 참 대단하지
0: 야
6: 아이 사별한 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엄마를 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오라
0: 인사 없습니다
6: 야 아이 그리고 연일이 뭐 우리 쇼리도야 대단한 사람이요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박아미네 집 촥 올라가 한번 보고 그 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0: 야 정말 힘들고 저 아까 사실 말했잖아
6: 야
0: 저 전번에 우리 저 사람들 다 못 나가서 돌아냈잖아
6: 야
0: 그 오늘이 우리 저 바람머니로 동작의 바람머니로 전병감 사는 날이니까 근데 이번 나무 오래 들어갈 것 같아서 내 아침 쌀을 떽 따뜻하게 댄서 방식 봐서 초태하다 이렇게 내려놓은 중이다 내 기술은
1: 아이 정신 있는가 정신 있는가
0: 어째
1: 병원에 가 전병감 사랑했네 밥 가도 먹고 어떻게 검사랑가 정말 저래
0: 아야 아 형님이 밥 많이 먹으면 조명검 사람 못한가?
6: 아, 밥 많이 먹으면 화음이 나면 삐처라면 어떡해요?
0: 어? 해봐야 알지.
6: 야, 걔도 대단하. 어? 우리 각시도 대단한 사람이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할머니 입원하기 마모 그 생활용품들이 소용되지. 그래서 차를 몰고 일찍이 생활용품 살라. 어? 저리 기다리고. 이게 몽땅 박할머니 생활용품이란 말이오. 그쓸 아침에 나간 게요.
1: 야, 도대체 이게 쓰는 게 왜 그래?
0: 이야,
6: 말할 건 말해야지.
0: 아, 그러니까 이게 박할머니 입어놓으면 거기서 쓸 일상 생활용품이란 말입니까?
6: 그렇지.
0: 이야, 아줌마이. 나 아줌마의 성격이 더러운 줄 알았지. 이렇게 우수한 줄은 정말 몰랐어.
1: 뭐야?
6: 에이, 사람은 그렇게 겉어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0: 맞습니다, 형님.
6: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아,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어? 수위도 후, 어? 저도 보여 저도 보여 야 이게 정말 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들 모여 사는 이 사회 정말 살만 나는 사회라니까 어? 사실 뭐 도시 발전하고 고층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서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모여 사는 이 동네가 이게

0: 진정 아름다운 동지 아이고 뭐여. 맞습니다 형님.
1: 야, 나는 보내 뭐 안 가. 아, 빨리 할머니 모시고 내려 병원 갈 준비를 해야 돼.
2: 아, 빨리 야, 할머니 내 병원 데려. 아, 어쨌든.
1: 저 두부이 빨리 같이 올라가서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셔. 예?
3: 뭐, 우리 둘이.
0: 아야, 두부이 올라가, 올라가.
4: 만날 때마다 친근감을 느끼고 마음껏 회포를 나누며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는 것이 동창이 아닐까요? 연길시에서 살고 있는 리정자 씨는 1977년도에 화룡현 토산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졸업한 지 40여 년이 되는 동창들은 그동안 명절 때마다 단란하게 모여앉아 정답게 회포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한국에 있는 동창들과 외지에 있는 동창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모든 동창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동창의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근무하는 김파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파 씨는 이다. 5년 만에 고향을 찾은 김파 씨는 뜨겁게 반겨주고 풍성하게 대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한테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해 어색하지 않을까, 서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넉넉한 고향의 인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나들이의 소중한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정다운 친인들과의 가슴 뛰는 또 다른 만남을 그려보면서 노래 추억 속의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돼야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도 무르익어가는 가을처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풍성한 수확을 안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받은 프로그램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곡 김다현의 그냥 웃자라는 노래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에 관한 그런 노랫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란 걸 깨닫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봅니다.

언제 들어도 힘이 돼주는 노래 마이 웨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신선화 작가님의 글 우리 집 장맛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텔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국화입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우리 집 장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신선화 작가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우리 집 밥상에 자주 어우르는 단골 메뉴로는 파, 오이, 된장이다. 무더운 여름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오이와 향긋한 파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나는 한 끼가 된다. 내가 만든 된장이지만 정말 맛있다. 자주 이런 말을 하는 엄마는 된장에 대한 자부심이 그득하다. 엄마는 마흔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 장을 담갔으니 그 세월이 30년은 훌쩍 넘을 것이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우리 집에서 꼭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메주를 쏘는 일이다. 겨울에 들어서면 엄마는 달력을 번져가며 언제쯤 메주를 쓸까 날짜를 체크한다. 아무 다른 일에서 안 되고 아무 다른 아버지 생일이 있어서 안 되고 엄마에게 메주 쏘는 일은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중대사다. 메주콩을 삶기 전날부터 우리 집은 분주하다. 사실 그저 메주콩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리는 일이 고작인데 집 전체 분위기가 다소 분주한 느낌이 든다. 아마 메주 쏘는 일을 제법 격식에 맞춰 대하는 엄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일 것이다. 예전부터 엄마는 메주를 쏘는 당일에 머리를 감으면 쏜 메주에 머리카락처럼 검은 곰팡이가 핀다고 했다. 하여 엄마는 메주를 쏘기 전날부터 이튿날 하루 동안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면서 머리 감을 사람들은 미리 감아두라고 신신당부한다. 메주 쏘는 당일이면 엄마의 지시에 따라 식구들은 머리를 감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되는데 언제 한번 이마를 깜빡하고 머리를 감았다가 엄마한테 크게 혼났다. 우연이겠지만 정말로 그해 메주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엄마에게서 두고두고 잔소리를 들었다. 재작년에 메주 쏘는 날에 또 한 번 머리를 감는 일이 발생했다. 엄마가 분명히 전날부터 신신당부했는데 나와 언니가 깜빡하고 머리를 감았던 것이다. 우리 자매는 아차 싶었다. 처음에 엄마는 큰일이라도 난 듯 우리를 흘겨보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어서 짝수라 괜찮을

거라며 통쾌하게 넘겼다. 아버지도 곁에서 일부러 감은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매주를 쏘는 날이면 엄마는 신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히 돌아친다. 보통 커다란 가마에 두 번 콩을 삶는데 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가마에 앉힌 메주콩이 팔팔 끓고 있다. 엄마는 콩을 삶기 시작하면 가마가 끓어 넘치지 말라고 된장을 한 주걱 푹 떠서 넣는다. 그리고 시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메주콩이 충분히 다 익기를 기다린다. 시간이 됐다 싶으면 가마 뚜껑을 열어 확인한다. 하얀 김에 구수함이 묻어 올라온다. 그때부터 아버지도 분주해진다. 엄마가 메주콩을 건져서 커다란 대야에 퍼놓으면 아버지는 메주콩을 기계에 넣어 보드랍게 간 후 빠른 솜씨로 메주를 빚는다. 내가 어렸을 때는 메주콩을 쌀주머니 같은 데에 넣고 그 위에 비늘주머니를 씌워 잘 봉한 후 아버지가 그 위에 서서 밟았다. 가마에서 금방 꺼낸 메주콩인지라 맨발이면 뜨거워서 장화 같은 것을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았다. 나도 해보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나의 두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평형을 잡아주면서 메주콩 주머니를 힘껏 밟으라고 시켰다. 메주콩을 밟는 일은 1, 2분은 재미있다. 하지만 장시간 뜨끈뜨끈하고 흐물흐물한 메주콩을 밟는 것은 은근히 힘이 든다. 게다가 골고루 꾹꾹 밟아야 콩짜개가 없이 다 으깨질 수 있어서 그 과정은 지루하기 그지없다. 아버지는 메주콩이 완전히 다 으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메주를 네모난 벽돌 모양으로 빚어서 볏짚 위에 얹어 놓는다. 간혹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을 메주처럼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손에서 빚어진 메주는 네모 반듯한 것이 이쁘기만 하다. 뜨거움을 참고 메주를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에 정성이 듬뿍 묻어있다. 우리 집 장맛은 엄마와 아버지의 손맛이 어우러져 나온 것이다. 지금은 옛날처럼 발로 밟지 않고 반자동 기계로 쉽게 갈아낸다. 올해에는 아들애가 주걱으로 메주콩을 퍼놓고 아버지가 기계를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손자 덕을 크게 봤다면서 흐뭇해했다. 예전에는 메주를 새끼줄로 묶어 집안 곳곳에 매달아 뒀다. 메주가 발효되면서 풍기는 냄새는 고약하기 그지없다. 옷에까지 그 냄새가 배어 나는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냄새 난다고 툴툴거리곤 했다. 지금은 창문 쪽에 볏짚을 펴놓고 값빚은 메주를 그 위에 얹어놓고 며칠 건기가 들게 한다. 메주의 표면이 황토색으로 붙어 점차 어두워지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박스에 담아 창고에 내다 둔다. 발효가 시작되고 메주가 띄워지는 과정이다. 장을 담그기 전까지 창고에서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그만큼 한창 발효 중이라는 뜻이다. 메주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나고 일부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한다. 바람이 잘 드는 창고에서 건조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색이 더욱 짙어진다. 엄마는 된

된장국을 드실 때마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맛은 손맛이라고 한다. 나도 엄마가 만든 장맛에 길들여져서인지 남들이 음식점에서 맛있다고 후후 불어가며 들이키는 장국을 난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요즘 들어 부모님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엄마는 저녁상에 올릴 된장을 작은 그릇에 담으면서 올해에는 힘들어서 장을 조금만 담가야겠다고 했다.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 나는 된장에 파와 오이를 뚝뚝 찍어 먹다가 문득 올해부터는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전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볼까 하고 생각했다. 지금부터 장을 담그는 법을 익혀두었다가 몇 년 뒤부터는 엄마를 쉬게 하고 내가 직접 장을 담가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밥상에서 농담 삼아 이렇게 뱉었더니 엄마와 아버지는 뜻밖의 그럼 좋지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엄마 손맛을 닮으면 내가 만든 된장 맛도 좋을 텐데. 고작 장을 담그는 일인데 꼭 마치 가업을 이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또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노래 몇 수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좋은 글 한 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고 지혜를 주는 그런 글이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 다툼과 갈등, 오해와 진실 등은 누구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된다. 특히 옳음과 그릇됨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부딪힌다. 누구나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만큼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부딪히고 체념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사실을 왜곡해서 생기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매일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 선택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으세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성실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즐거운 독서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한 문학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련옥입니다. 네, 오늘도 멋있는 하루 되시고요. 첫 곡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침마다 안녕, 굿모닝, 좋은 아침 하며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아침 인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자신을 위해 사랑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해봐요. 김현의 당신 참 멋있다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사랑해. 오늘 하루도 수고하자.

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나와 만납니다. 새로 태어나 전에 새로운 세상과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나에게도 아침 인사를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시선으로, 천진무구한 아기의 마음으로, 안녕? 안녕? 네, 오늘도 많이 웃으셔야 돼요. 노래 이어집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는 한국 각 분야에서 분투하며 성공을 거둔 8사람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 조언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8사람이 밝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와 성공의 법칙, 바로 이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나의 당신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한국 상위 1%의 부자가 된 8인의 인생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네, 성공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열심히 끊임없이 하라 라는 식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8인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부와 성공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실패뿐입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인 사람을 제외하고 성공의 조건은 배경이나 인맥, 학벌 등이 아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뚜렷한 자기 목표와 끊임없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네, 영업계의 전설 안규호 저자를 필두로 이 책을 쓴 8인의 저자들은 한국 상위 1%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의 애초 부자와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날마다 전력을 다해 살았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과연 이들이 성공해서 부를 축적하고 상위 1%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애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나만의 시스템입니다. 노력이라는 기초 요소에 자신만의 차별성과 시스템이라는 핵심 요소가 더해지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유독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실행, 수정, 보완, 재실행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실행하며 얻는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반복하며 이는 곧 자신이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패 확률은 낮아지고 마침내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정하십시오. 부자를 꿈꾼다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시장에 의해 정해지는 내 몸값은 불평등하기에 절망스럽다. 하지만 기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단지 개인의 라태함과 합리화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처럼 이 책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네, 이 책은 8인의 저자가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 다양한 경험들은 물론 스스로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경쟁의 한계에서도 삶의 기반을 다진 저자들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만의 맞춤형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책의 저자들을 알아볼까요? 안규호를 필두로 8인이 함께 참여한 이 책. 먼저 저자 안규호부터 알아볼게요. 안규호 씨는 2018년 한국 미래를 여는 인물 경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17살의 나이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식당 배달원 생활을 했고 유흥가의 웨이트로 밤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 24살에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1년 만에 억대 연봉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후 제법 이름난 식당을 세 곳이나 운영하며 성공한 사장님 소리를 들었으나 각종 방송 출연과 매스컴 소개로 요명세를 타며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잘했던 영업의 세계에 다시 뛰어들었고 5년 만에 연봉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책으로 멘트가 죄다. 나는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영업에서 배웠다. 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두 번째 작가 한진우 씨는 한 해 1,000건 이상 계약을 성사하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유튜브 채널 집공략으로 한국 전국 내 구독자 급상승 1위, 임대부동산 부문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20대에 6개의 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2억의 빚만 남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성공법을 찾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이 책의 세 번째 작가 양효준 씨는 한국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대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이른 나이에 결혼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용직, 페인트 공장, 영접공, 택배일 등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로 영업에 뛰어들어 입사 2개월 만에 전국 4위 실적과 3개월 만에 최연소 팀장이 됐습니다. 교육 영업팀장 전국 1위, SK매직 전국 1위 등을 달성한 천부적인 영업인입니다. 네, 네 번째 작가 신한국 씨는 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육군 장교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주식 투자 실패와 사기를 당하며 제2의 인생을 결심했습니다. 전역 후 한국자산관리법인에 입사해 보험업을 시작했고 1년 만에 지사장 승진과 연봉 2억을 달성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저자 이동호 씨는 2022년 한국 대표 소비자 브랜드 경영 컨설팅 부문 1위를 수상했습니다. 처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월급 110만 원을 받고 35살에 월급 25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전역 후 다른 콜센터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았지만 부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에 퇴사해 기업 강의 영업을 시작했고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여섯 번째 저자 강철 씨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꿈을 쫓아 전역해 현대 홈쇼핑의 쇼호스트로 일했습니다. 완판 신화 달성 등 크게 활약했지만 현실 안주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강남 프랜차이즈 대표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대상, 2020년 금상, 2022년 동상

0: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일곱 번째 저자 황정환 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파트너이자 컨설턴트로 활약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황 대표의 사업톡에서 사장들을 위한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와인을 전공했고 큰 돈을 벌고자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분양 업계 1위 대행사에서 1년 만에 연봉 3억을 달성해 최단기 최고 수익, 최단기 팀장 진급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여덟 번째 저자 안흥도 씨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카TV에서 기존에 없던 스타일의 콘텐츠로 폭발적인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달성했고 특히 1년에 2천 대 이상 차량을 판매해 전국 1등, 비공식 전 세계 1등 딜러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한 시도, 변화되는 시장 흐름에 맞춰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는 사업의 달인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 8인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 조언도 담겨 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세기를 발견합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오르막을 만납니다. 일생에 단 한 차례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답니다. 네, 다음으로 좋은 글 공유 시간입니다. 먼저 리구코님의 방송으로 천태만상 정감세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3 남녀 학생이 사랑을 해 여학생이 임신하는 드라마를 봤다. 이제 극본을 쓰다 쓰다 여기까지 왔구나 놀라웠다. 한편 이게 과연 순수한 허구만일까라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해도 현실 생활에서 아예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냈을 리는 없다. 말도 안 되게 현실을 탈리간 극본이 대중의 관심을 끌 리도 없기 때문이다. 교내 비밀 연애만 해도 선생님들이 난리를 쳤던 시절에 살았던 나로서는 아주 신선한 주제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일단 시대를 잘 만나고 봐야 한다. 임신 사실보다는 주변의 학생들이 더 허무한 건 연인 사이인 두 학생이 공부도 앞자리다. 여학생이 1등이고 남학생이 2등이다. 남은 연애를 열심히 한 건 물론이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애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는 시간에 머리를 틀어박고 공부에만 몰두했음에도 성적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환장할 일이다. 공부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런가 하면 술도 안 마시던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더만. 중학생이 아닌 이미 대학에 온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오리무중 심리 상태다. 절대 남자를 조심하지 말라던 어떤 딸 가진 엄마의 농담이 생각난다. 빨리 짝을 찾아 성사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겼다. 정말이지 짝이 너무 빨리 있어도 문제고 아예 짝이 싫다고 해도 속 터는 게 부모의 심정이다. 해방 전 국민당의 사형 집행장에 끌려간 남동생을 붙잡고 온몸으로 총부리를 막는 누나를 봤다. 누나가 부러웠던 나한테는 정말 사치스러운 장면의 드라마다. 누나나 형이 없이 자란 나는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그 호칭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런대로 누나 호칭은 괜찮은데 형이란 말은 죽었다 깨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애초에 떡 줄 생각도 없는데 제 입으로 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형아들을 만나면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걸핏하면 호형호제하면서 눈이 다 풀려서 어깨를 붙잡고 술잔을 부딪히는 게 어렵다. 이게 쉬웠다면 금방 가까워졌을 관계가 시종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폐단을 낳기는 한다. 그렇다고 내 의지를 억제해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런저런 관계를 건졌을지는 몰라도 건강에 좋지 않다. 여기서도 남녀 불평등이라는 게 작용한다. 누나라는 호칭도 부르기 어려운 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별상에서 이성이다. 별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이성과 호칭을 가까이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물론 누나건 형이건 면전에서는 꼬박꼬박 깍듯하다가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거리낌 없이 이름을 딱딱 불러대는 것도 희한한 일이 아니다.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간혹 가다가 아무개가 네 친구냐며 지적해주는 대바른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친구가 고향에 다녀오더니 이런 말을 한다. 고향에서 조선족 간부가 조선족을 마주하고도 하늘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호칭과 계층이 어려운 이유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상이 부하를 둔 경우다. 물론 내의상으로는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연상의 존댓말을 쓰는 게 당연하지만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상사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는 게 불편한 연상 직원도 있다. 이런 번거로움을 말끔히 가실 수 있는 게 아예 하늘을 해버리는 선택이다. 오히려 조선어를 하면서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는 것보다는 어색하지 않다. 물론 한쪽은 하늘을 하고 한쪽은 조선어를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고향에서 상경해 손주를 봐주던 할머니들을 떠올리게 한다. 손주는 조선어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표달이 어렵고 할머니는 조선어 표달이 쉬운데 한어 청력이 딸린다. 왜 죽고 못 살 것처럼 끔찍하더니 갑자기 싸우고 난리야. 죽고 못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부부 싸움을 화두에 올리며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 오고 간 얘기다.
끔찍하던 사이에 싸우는 게 논리적으로는 비정상이지만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는 사람과 싸우지는 않는다.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어야 시비를 캐든 도리를 따지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남이야 오이를 거꾸로 먹든 옷을 뒤집어 입든 머리가 까투리 둥지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신경을 쓸 정도로 싱겁지 않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가까운 사람들의 일도 산더미인데 그럴 여력도 없다. 오지랖이 넓으면 자신만 피곤하다. 어떤 때에는 단체방이라는 게 없었다면 일대 다수의 소통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몇십 명, 몇백 명에게 통지하고 상호 소통해야 하는 업무를 전화로 한다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다. 네트 하나로 순식간에 해결할 일을 말이다. 그렇더라도 전화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통했으면 좋았겠다는 섭섭함도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 아무리 발달한 언어도 한 사람의 풍부한 정감세계를 100% 표현하지는 못한다. 오해와 착각이라는 단어가 소실되지 않은 한, 그래서 눈길과 표정과 제스처라는 보조수단이 추가된다. 사람이 급하면 저도 모르게 손짓, 발짓이 나가는 리우이기도 하다.

네, 오늘의 좋은 글 시간은 뒤구코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천태만상 정감세계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현의 당신 참 멋있다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는 인생이 던진 수많은 시험과 시련에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 자랑스럽게 걸고 다녀야 할 전리품들이니까.

네, 꺾이지 않는 힘, 여러분들에게도 둘도 없는 선물로 더 행복한 삶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화이팅해요. 네, 지금까지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김현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하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입니다. 할빈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화물 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203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주요 무역 방식별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일반 무역의 수출입은 1,759억 4천만 원으로 8.8% 증가하며 전송 수출입 총액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소매 무역 수출입은 185억 7천만 원으로 14.3% 증가하며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보세 물류 수출입은 33억 4천만 원으로 92.6% 급증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민영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국유기업의 수출입은 1093억 2천만 원으로 2.6% 감소하며 전체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869억 4천만 원으로 29.9% 증가하며 전체의 42.7%를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은 61억

0: 3천만 원으로 26.3% 증가하며 전체의 3%를 차지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및 기타 브릭스 국가와의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수출입은 1,873억 3천만 원으로 12.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 브릭스 10개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1,652억 원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기기계 제품, 노동 집약형 제품, 농산물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철강 기업인 건룡 아성 강철 유한 회사의 대외무역 수출 실적은 제로였으나 현재 누적 해외 수주 규모가 6억 원을 돌파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국제시장에 대한 기업의 치밀한 조사 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높은 기술 장벽으로 진출을 주도했던 시장에서 건룡 아성 강철 유한 회사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기업은 소재 성분과 생산 공정에 초점을 맞춰 세부 사항마다 반복 시험을 거쳤으며 4개월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동일한 종류의 제품과 대비 원가를 40% 낮춘 특수 강제를 개발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강괴, 강관, 강대 등 제품은 남아메리카 등 4개 대륙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과 동시에 기업은 고객 맞춤형 생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팀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각지의 온도와 습도 환경을 재현하는 다양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별 강제 부식 특성에 맞춘 전용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쇄도하는 해외 주문에도 기업은 무분별한 생산 능력 확대 대신 엄격한 품질 선별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흥룡강 제조의 기술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전 수분화 철도 통상구에서 러시아 광괴 열차에 중국 측 화물을 적재해 다시 출경하는 운송 모델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중로 국경 간 철도 운송이 오랜 기간 이어온 단방향 운송의 역사를 마감하고 고효율적인 량방향 순환 체계를 실현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책임자에 따르면 과거 광괴 화물차가 통상구에 5일에서 7일 체류해야 했지만 새로운 운송 모델이 가동되면서 체류 시간이 1일 이내로 단축돼 차량 회전 효율이 80% 이상 향상됐습니다. 현재 하루 3편, 월 90편이라는 운행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차량 사용료만 매년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할빈공급대학에 따르면 일전 할빈공급대학이 총괄하고 할빈공급대학 부속중학교가 주도적으로 연구 제작한 중국 청소년 과학교육 위성 프로젝트 4호 할빈호가 태원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 6호 C 운반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은 순조롭게 궤도에 진입했으며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지며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음을 알렸습니다. 할빈호는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 및 우주과학 실천을 위해 개발된 18.7kg급 초소형 위성으로 과학 교육 스크린, 고해상도 카메라, 마이크로 카메라, 편광 카메라 등 다양한 과학 교육 탑재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위성은 해당 탑재체를 활용해 우주 사진 촬영, 감시 카메라 영상 촬영, 편광 관측 등 일련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주 과학 교육 실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할빈공업대학 부속중학교의 주도하에 할빈시 우주혁신인재양성연합의 77개 중소학교가 함께 추진했습니다. 연구제작팀은 할빈공업대학 자정향 학생 초소형 위성팀의 사제들과 할빈호 중학생 실험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해림시 신안조순족진 영락촌의 벼와 가재 동시재배 양식시범전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민물가재 수확이 한창입니다. 흙토지에서 생태재배와 양식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락촌의 벼와 가재 동시재배 양식시범전에 들어서면 양식업자들이 유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통발을 집중적으로 거둬들이며 다 자란 민물가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싱싱한 민물가재가 통발 가득 올라오면 바로 분류돼 무게를 단 뒤 바구니에 담겨져 각지 시장으로 발송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해림시 신안조순족진 영락촌 양식업자 장강 씨는 올해 수확이 좋아 약 3천 근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첫 수확을 했는데 모두 주변 지역으로 판매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가재 생장 상태가 특히 좋은데 수질이 좋아 살이 탱글탱글하고 식감도 쫄깃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올해 수입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헥타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벼와 민물 가재 동시 재배 양식은 논밭에서 벼 재배와 어류 양식을 동시에 이루는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논밭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여 녹색화 생산으로 쌀의 우수한 품질과 생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물가재 양식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한물을 두 용도로 한 논에서 두 가지 수확을 거두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미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곽상은 휙 돌아서며 그 사람의 손을 눈에서 떼냈다. 얼굴이 가무스름한 아리따운 처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처녀는 새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혁띠를 띠고 단발머리에 군모를 단정히 썼다. 처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없이 곽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곽상도 얼굴이 확 붉어졌다.
1: 너 서설이?
2: 그 오빠 이제야 날 알아보겠어요?

0: 예. 너 어릴 때는 그렇게 수줍고 담이 작던 애가 부대에 오자마자 양기가 많이 늘었구나. 어?
1: 어릴 때는 여자애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지.
0: 그럼 그러면서 너네 어머니 성미를 닮았어?
1: 모두들 그렇다고 해요. 내가 어머니를 닮긴 했지만 어머니의 처녀 시절보다 더 기가 세다고.
0: 하긴 너희 어머니야 우리 봉황보에서 한다는 여성이었으니까 일본 놈들도 너희 어머니를 보고 쩔쩔 매지. 그런데 내가 어머니보다 기가 더 세다고?
1: 왜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0: 어? 아, 그래. 아, 믿지. 믿어. 그렇게 많은 전사들 앞에서 여자애가 대담하게 나의 눈을 가리는 거 보면 어머니를 찜쪄먹겠어. 어? 너 언제 입대했어?
1: 지난해요.
0: 그럼 후방부대야?
1: 위생병이죠.
0: 아, 내가 위생병 일을 꽤 해낼만 할까?
1: 남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못하겠어요? 난 이젠 키도 컸고 힘도 세니까 부상병들까지 척척 업고 다녀요.
0: 아, 힘은 그렇다 치고 위생병은 부상병들의 똥오줌까지도 받아내야 하지 않니?
1: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부상병들의 피 묻은 옷도 겁내지 않고 씻어요.
0: 어, 그래? 너 참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서설이가 괜찮은 위생병인데?
1: 난 벌써 간호반장이 되었어요.
0: 어? 벌써 간호반장이 됐다고?
1: 네.
0: 야, 우리 서설이 축하해.
1: 지금은 아명을 쓰지 않고 제 이름대로 양설이라 불러요.
0: 어, 그렇지. 이제는 어엿한 해방군 전사로 됐으니 아명이 아니라 제 이름을 써야지. 해방군 위생병 양설 동무, 반갑습니다.
1: 오빠는 여전히 어릴 때의 꾀보가 다름없군요.
2: 첫 만남이 있은 후 차차 만나는 차수가 늘어나면서 곽상은 이미 성숙된 처녀로 변모된 양설의 당찬 모습을 이성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다. 부대 생활에서도 양설은 어려운 일일수록 앞장서서 해지켰으며 언제 한번 고생스럽다는 말을 할 때가 없었다. 양설은 자신의 쾌활한 성격으로 부상병들을 심신으로 따뜻이 보살펴 그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곽상의 마음속에서 양설의 형상은 점점 우뚝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곽상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양설에게 끌려갔다.

1947년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에 오는 날, 양설이 일보로 가던 길에 곽상에게 들렸다. 양설이 떠날 때 곽상은 깊은 골짜기 오구까지 양설을 바래주었다.

0: 양설이 앞에 서고 곽상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양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곽상은 속으로 든든히 다졌다.
1: 오늘 꼭 말을 떼야지. 그래, 저기 앞에 보이는 감나무 앞에 가서 말하자.
0: 하지만 정작 그 감나무 가까이에 다가가자 곽상은 심장이 흉벽을 쾅쾅 두드리며 저기 긴장해 놨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감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니, 괴보 오빠, 그렇게 큰 나무 뿌리도 안 보여요?
1: 아니야.
2: 아니긴요. 뿌리에 걸려 콧방아를 찌울 뻔해가지고도.
1: 아니야, 내가 그만 헛디뎠나 봐.
0: 그들은 다시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1: 이번에는 저기 바위 앞에 가서 꼭 말해야지.
0: 하지만 정작 바위가 가까워지자 곽상은 또다시 긴장해졌다.
1: 난 아직 첫마디를 어떻게 떼야 하는지 아무런 준비도 없잖아. 아, 이거 참, 첫마디를 어떻게 뗀다.

0: 고개를 넘어서서 이젠 갈라질 때가 되었다. 이젠 더 우물쭈물할 사이도 없었다.
1: 서설이,
2: 왜 갑자기 아명을 불러요?
1: 저 동무 보기엔 내가 무슨 결함이 있는 것 같소?
2: 아니, 우리 꿰뽀빠의 말투가 왜서 이렇게 엄숙해졌나요?
1: 그럼 혹시 아직도 나에게서 아이적 티가 난단 말이오?
2: 아이 티야 뭐 저에게도 많죠.
1: 내가 앞으로 많이 고치지.
0: 여기까지 말한 곽상은 긴장감에 빠진 나머지 생각이 마구 뒤틀리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더 말했다간 점점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았다. 그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오빠 고마워요. 저 이제 저절로 갈게요.
1: 그래 잘 가. 일하면서 몸도 조심하고.
2: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오빠가 근심되네요. 자, 이젠 돌아가세요.
1: 그래.

양서를 발해주고 돌아오면서 곽상은 다음번에 만나면 꼭 말하리라 속다짐했다. 다음번에 양설에게 꼭 속심말을 하려던 곽상의 계획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투도 멋지게 치르고 60명의 포로를 나포하고 대포까지 노획했지만 전사들이 포로를 죽인 탓으로 곽상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양설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던 곽상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0: 어느덧 이듬해 봄이 되었다. 곽상이 소속된 부대는 서북 지방을 해방하는 임무를 완성하고 은천 부근의 황하 기술계 주둔하였다. 이때 곽상은 벌써 연장이었다. 어느 날 회의를 끝내고 흩어지려는데 연락병이 들어왔다.
1: 보고, 연장 동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 손님?
1: 네, 음식을 준비하랍니까?
2: 그건 급하지 않소.
0: 연락병이 나가자 양설이 들어섰다.
2: 아니, 양설이구만.
3: 곽련장 동지, 축하합니다.
2: 축하는 뭘. 양설이도 반장 노릇을 제법 잘한다면서.
0: 양설은 온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머리도 함치르르 빗어 넘겼고 옷도 산뜻하게 차려입은 양설이 눈에서는 웃음이 찰찰 흘러 넘치고 있었다. 곽상에게는 양설이 일부러 단장을 하고 온 것처럼 보였다. 은근히 속이 흐뭇해 났다.
3: 저기 성 밖에 좀 나가자요. 할 얘기가 있어요.
2: 그래.

0: 진심으로 말하지.
1: 내 말을 듣고 조언을 잘해줘야 돼요.
0: 양설이,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지는데? 무슨 말인지 빨리 하오.
1: 저... 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0: 뭐요?
1: 그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요?
0: 난 모르겠는데.
1: 맞춰봐요.
0: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걸?
1: 그래도 어디 한번 맞춰봐요.
0: 효천이가 능청을 떠는데.
1: 남은 진심인데.
0: 가만히 있자. 호의사가 아니오?
1: 호의사요? 난 처녀로 늙어도 그 사람한테는 호감이 없어요.
0: 그럼 혹시 병원의 리비서가 아니오?
1: 그 동무는 얼굴이 해반죽으로 한 게 남자 티가 나지 않아요.
0: 그럼 알아맞히지 못하겠는걸?
1: 동문의 영에서 찾아봐요.
0: 우리 영에서?
1: 그래요. 키가 훤칠하게 크고 목소리가 우렁우렁하고 그리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지 알만하죠?
0: 그 사람이 우리 영장이 아니오?
1: 맞아요. 그 동무가 어때요?
0: 동문 어떻게 생각하?
1: 내 보기엔 괜찮은 동무 같아요. 그 동문 큰 공을 세웠고 전투도 잘해요. 그리고 나처럼 무식쟁이가 아니라 지식도 아주 많아요. 군중 속에서도 위신도 높고 나한테도 아주 열정적이에요.
2: 양설이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네 영장 류키영이라는 말에 곽상은 가무잡잡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 왜 얼굴빛이 그래요? 동무 생각엔 그 동무가 좋지 않나요?
0: 아니요.
1: 그런 걸 난 또.
0: 동문 자기 열심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돼요.
1: 좋아요. 그럼 난 영부에 가서 그 동무한테 말해야겠어요. 그 동문 지금 거기서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2: 흥분에 들뜬 양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어깨를 척 늘어뜨린 곽상이 호숫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갖가지 양념 단지를 한 대 쏟아놓은 것처럼 신맛, 짠맛, 단맛, 쓴맛으로 뒤죽박죽이었다. 한참 마음을 진정하고 난 곽상은 획 돌아섰다.
0: 양설이한테 편지라도 써야지. 그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한테 나의 마음을 알려줘야 할 게 아닌가.
2: 곽상은 눈물을 훔치고 나서 수첩을 펼쳐들고 썩썩 편지를 써내려갔다. 그는 써놓은 편지를 한번 읽어보았다. 어쩐지 썩 내키지 않았다. 두 번째로 편지를 읽어보던 그는 자신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0: 이건 수치야, 수치. 뭐, 동무의 행복을 축복한다고? 이건 회왕 놓는 거나 다름없다.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왜서 그에게 회왕 놓으며 그를 불안스럽게 구겠는가? 그리고 영장은 나의 오랜 전우인데 뭐 때문에 그들 사이에 쇠기를 받겠는가? 이게 그래 내가 할 일인가? 아니야, 앞으로는 절대 이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 그리고 영장한테 이롭지 못한 일을 해서도 절대 안 돼.
2: 곽상은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호수에 던졌다.

0: 양설에게서 미국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말을 들은 곽상은 온밤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는 큰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1: 큰 어머니, 저 하루빨리 부대에 돌아가야겠어요.
2: 전투에 참가하지 못할까봐 그러냐?
1: 네, 그래요. 미국 군대들이 조선에 쳐들어왔으니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2: 그래, 지금쯤 부대에서 어떤 동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집에 왔으니 소식을 알 수도 없고.
1: 그 말이 맞아요.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요.
0: 한쪽에서 모리를 빚고 있던 양설이 안방에서 나왔다.
3: 나도 가겠어요.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가을 바람이 그윽한 들국화 향기를 싣고 오는 8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초가을의 날씨는 유난히 맑고 쾌청합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더불어 가을 햇살은 올해도 아름다운 내 고향의 풍류를 기약하며 푸른 하늘 아래 황금의 전야를 내리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상아마당은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송이송이 피어있는 고향의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가을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기러기를 감상하면서 초가을의 정취를 느껴봅시다.

고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고향은 그리움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때가 묻은 곳이고 고향 사람들도 고향 산천도 익숙하고 친절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다 고향에 오면 특별한 볼거리도 없지만 어릴 때 자주 가던 산에도 오르고 물고기도 잡고 이웃들도 만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른답니다. 심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철 씨는 대도시에서 살면서 항상 고향 산천이 그리워 고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고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금경강성 밀산시 화평향 동승촌에 살고 있는 리혜순 씨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편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경강성 밀산시 화평향 동승촌에 살고 있는 리혜순이라고 합니다. 며칠 후면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백나옥 씨의 84세 생신입니다.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자식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보냅니다. 저는 맏딸이지만 장기 환자로서 부모 형제들의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여 오늘 요청 한마당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동생들의 따스한 도움에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주차 사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백나옥 어머님께서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주차 사건을 보내드립니다.
1: 옳지. 아, 빨라! 빨라! 너 바로!
2: 당신은 도출하는 가다지를 못 본가? 예?
1: 봤지.
2: 봤다는 게 차다 청하는 남에 홀라 이러는가? 어?
1: 아, 청하는 가 보라매.
2: 네. 부딪히는 걸 보라 했지. 부딪히는 거 보라니까. 어? 부딪히는 거 보라니까. 오, 내 사랑스러워. 아이, 와,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 야,
1: 아, 여보, 다리로서.
2: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1: 야, 이 사람들이 자식하나 그래.
2: 아이, 누구기네 차인가 이거 너? 누구기네 차가 이거 너? 내려라, 누구기네 차가. 말아, 내려 차야지, 내려 차가.
1: 어? 살랑살랑 말아.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2: 내려다 보라는 게지, 어?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아침에 나갈 때까지 없던 차. 호스텔이 이렇게 남이 적합에다 세워놓는다 말이. 아이. 어? 와, 내 주마 열털이 먼저 차이 영체에 들어간 사람이.
1: 여보, 여보.
2: 어, 누구의 차가 이게?
1: 여보,
2: 어?
1: 여보, 살랑 살랑 조용 조용.
2: 내 지금 조용 조용하게 생겼을까 얘? 예? 조용 조용하게 생기는가?
1: 야.
2: 내 오늘 이거 좀 박스 살려버려.
1: 이거 좀. 여보.
2: 야.
1: 아, 지금. 제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2: 어.
1: 아, 저 저. 아, 정신 있어. 이 가발 2만원짜리다, 2만원짜리. 에? 이 차랑 올소 시사에 가면 만원도 해요, 만원도 해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새 차를 치면 이게 마사질까? 이 쇠대 마사질까?
2: 어? 어? 아, 야, 야. 내 차를 아까 봐서 오시니 드디어 박살이 났어, 드디어 박살 났어.
1: 아이, 우회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느냐 말이야. 매년마다 우회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리. 어? 다시는 내면 내년부터 우회비를 내는가 봐라. 죽어도 아이 낸다. 죽어도 아이 내.
2: 아이, 이 나그네는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며 있는가?
1: 아이,
2: 어?
1: 여기 요 3층에
2: 어.
1: 우회 관리하는 시어리네 집이란 말이오. 내 시어리 들으라 그래 여기
2: 지금. 우회 관리 시어리 당장 내려오셔. 당장 내려오셔. 우회 관리.
1: 오지 무슨 일입니까? 어, 형님, 아줌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2: 우회 관리.
1: 예?
2: 사람 이렇게 시시하게 놀래긴가 예?
1: 예?
2: 시시하게 놀래긴가? 어? 어?
3: 시시하게 놀래기요.
1: 아이, 너 왜 너 저 사람 잡아먹을 사람이랄까? 예? 좀 진지하죠, 진지. 예?
2: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은가 예? 진정하게 생겼는가 내 지금?
3: 내 지금 진짜, 아이, 우리 같이 지금 진지하게 생겨서 생겼는가?
1: 야,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 어쩌랄까? 아이, 두 분은 다 우리 이 쇼츠에서 다 알만한 분들인데 두 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사람들이 놀랍다 야.
3: 에이, 제 혼자 산지 10년 넘은 누구나 다 아는데 가서 있는 샤리.
2: 어?
1: 아이, 형님에 야, 좀 어제 남이 사생활까지 들춰내매니까 예?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2: 아이, 우회관리.
1: 예.
2: 이렇게 족보도 없는 차들이 남이 쇼츠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척화에다 이렇게 번듯하게 타셔오는 게 이게 말 된가 예? 이것도 관계라니까 위에서는 이거 관계라고 뭐 할까 위에서 이게 와보셔.
1: 야,

0: 내가 보셔.
1: 어디래 내가 봐.
2: 오한테 박살 났구나.
0: 오늘 내일로 저 차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
2: 맞지?
0: 아예 해결했다가는 보지.
2: 그렇지. 아,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 차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오지 않을까. 야 정말 답답하네 한다.
3: 여보 참수 넷지라는 거 보. 셜리.
1: 예.
3: 야 내 원래 셜리를 형 괜찮게 봤는데 오늘 보니 진짜 실망이다 실망.
2: 야 아, 형님과 내가 왜 이리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정말.
3: 아이 쇼리 지금 우리 쇼치에 이렇게 엄중한 차사가 발생했는데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국자 뜨거 뭐 조세라
1: 에이구
2: 아, 이건 이젠가 그
3: 아 됐어.
2: 야 아 좀 억울하다
3: 쇼리.
1: 예.
3: 근데 저번에 그 쇼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단에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2: 어
3: 한심할
2: 어떻게 내한테 좀 생각이 담가.
3: 야 쇼리 말할까 영 흥치사하긴 하던데
2: 뭐랄까 그래
3: 에이 없던 일 하게.
2: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털만 밝게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 할까 정말이야.
3: 쇼리 생각해보 국악신이야 영 우수한 각시오. 어 곱게도 생겼고 근데 쇼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국악신 쇼리도 마음이 있겠어.
2: 야 형님 오늘 내니까 내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쇼아놓겠습니다.
3: 떡 쇼아놓겠다고?
2: 예
3: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쇼아놓는다.
0: 정말? 응. 정말인가?
2: 예 정말인다. 아이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다 정말인다. 예 자
0: 내 잘 오지라 이거
2: 야
0: 정말 신기해 보여진다.
2: 형님 날 소개해주겠다 여자 정말 그렇게 곱게 생겼을까?
3: 곱게 생기라면 나한테 말도 마.
2: 그렇다고 정말 저 형님의 아줌마보다 더 곱게 생겼을까?
3: 아, 저 말씀 게 무슨 곱게 생겼다고 우리 그냥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0: 뭐이라고? 나 지금 말씀해라 쟤.
3: 아이 이 자주인
2: 자주인
3: 말씀해서
2: 자주인 말씀 됐습니다. 저 형님 아줌마 내 지금부터 자주인 타겠을까? 두 분은 자 피하셔. 예.
3: 아이
0: 피하라고 우리요? 예.
3: 자주인 찬데 우리 어째피요?
0: 글쎄
2: 아 내 지금 이 경황대 심정 억누르지 못하고 예. 혹 자주인 부담은 그래서 이거라서 다 그저 예. 실수로 아까봐
0: 저 시얼리 어때? 너 이 험하에서 띠글띠글 구부는 게 저 잡기나 하겠습니까? 응? 어?
3: 글쎄 내 보기에는 대비 자주인한테 당할 것 같은데
0: 글쎄 내 생각도 그런데
3: 야 잠시만 응? 아이 시얼리
2: 예예 형님
3: 아 이렇게 할까? 예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2: 예.
3: 이 자주인 혹시 딱 잡은 게 덩치도 이마에 크고 키도 이마에 크고 이런 사람일 수 있지?
2: 어, 그럴 수 있지 그럼
3: 그래. 시얼리 혼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2: 예, 예, 그럼
3: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 차구대에 딱 숨겠을까?
2: 예, 예.
3: 만약 그렇게 딱 나타나면 예. 나를 탁 아이 우리 가시 탁 부르
2: 아줌마 어?
3: 우리 가시 드사를 세가지고 근심도 하지마.
0: 알았어 날 보셔.
3: 어? 알았습니다. 네 아줌마 내 그거 자주 찾기만 하면 네 여기 가서 잘 가서 두 분 푸삭 두드리겠을까? 그때 나오셔.
2: 오지
3: 자 두 분 피하시오.
2: 피하라고?
3: 예
2: 협박하죠.
3: 예. 예. 수고해라.
2: 예
3: 여보 저
2: 자
3: 가자
2: 가자 잠깐 나를 소개해주겠던 여자 그렇게 꼭 계셨겠다. 아이다 근데 내 여기 폰에서 있어 뭐하니 차수이 왔다 가면 다 달아나겠다. 야 이거 어디 숨어 이리겠니. 옳지 보이는가?
0: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세워갖고 어시를 봐서 빨리 쳐야 되지. 오, 누구 이렇게 짐 하이다 막 났니? 와, 차를 세게 긁었구나. 기차다야. 아, 저건 뭐지? 어라! 도둑이! 나도지가. 아, 그러니까. 이 차 안에 물건 도둑질하다가 내가 오니까 인차 내 차 뒤에 숨었구나.

0: 이야! 이야!
1: 무지개! 도둑이!
0: 야! 오지 마라, 이 도둑놈아!
1: 무지개! 내 도둑이? 야, 내 도둑이 아니다네.
0: 야, 도둑놈이 짓을 도둑놈이라고 봤니?
1: 내 정말 도둑이 아니다.
0: 너는 생긴 것부터 도둑놈이다.
1: 내 생긴 이래도 절대 도둑이 아니란데.
0: 그 쟁기를 빨리 버리고. 옳다. 자수해라.
1: 자수?
0: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예.
1: 예. 어째 이 아줌마 좀 정신 좀 잘못됐지 어째. 아이 아줌마, 아줌마 도대체 누구인가? 예?
0: 어째. 어째 내 누구인 거 말하면 어째 복수하다고?
1: 복수? 야. 그러니까 아줌마 혹시 이 자주인?
0: 아니 내 뭐 자주인 거 말하게.
1: 자주인 맞구나.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꼼짝.
0: 와, 아주 제 속에서 나 꼼짝 말라세? 됐다. 도둑아! 도둑아!
1: 야, 아줌마, 소리치겠어. 높게 치소, 막. 야, 속이 막 와다사리, 기가리 막 번져지, 막. 야, 기가리 번져지.
0: 와, 내 이렇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뭐 얻을까봐 무섭지?
1: 뭐이라?
0: 이렇게 군중의 힘은 세다!
1: 꼬리야. 무슨 또 험한 소리라. 아줌마. 내 군중이다, 내 군중.
0: 와, 도둑놈 주지? 뻔뻔 쓰러기까지.
1: 아줌마, 우리 진정하고. 차근차근 넘어갑시다. 자, 잘 들으셔. 아줌마, 지금 이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아줌마 나쁜 쪽이고 나는 여기 이렇게 꽁꽁 숨었길래 내 도둑이란 말이면 내 도둑이.
0: 오, 이제 사승이 나는구나, 제 도둑이라고.
1: 야, 어쨌든 내 손은 내 도둑이라고 사승이 나니. 야, 이리 빼라게 벗어지다. 야, 야. 아줌마, 됐습니다. 내 도둑이라고 치기죠. 내 가기 했는데.
0: 니은 행님 애랑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1: 꼬리한테 불어나냐.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 했는데. 아줌마. 아줌마 지금도 나지도 소음도. 야, 아이, 내 오늘 무슨 거 잘못했길래, 이런 작은 머리 같아. 이럴 때부터 이래, 이게. 머리야. 이래,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빨리 나오자!
0: 잡았어! 잡았어!
1: 붙잡기 붙잡았는데, 이리 빼라게 됐습니다. 덕진이 말 그거 기다 이렇게, 그지? 아이, 덕진은 여말라띠? 글쎄, 내 불씨 때문에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 됐다.
0: 그치? 도둑이 됐다. 야, 그래. 어디 있어?
1: 저기
0: 어디? 도둑이 한 사람 안 했더만. 우와, 물이구나. 나는
1: 저 바로 떠오르 도둑이란.
0: 너 여자?
1: 예.
0: 니 오늘 내한테 잘 붙잡혀왔다. 가만 놔둔가 봐라, 내 손. 이봐줘.
2: 예.
0: 아유.
3: 어때?
0: 여보.
3: 야?
0: 당신 해결하죠.
3: 네? 네, 어떻게. 아이.
0: 당신 해결하니까.
3: 아줌마!
0: 예.
3: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자기 차를 여기다 세운 게, 청하고 관계 없었지, 무슨 그게. 아, 제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0: 뭐야?
3: 아이, 그게. 아줌마, 그, 차를 여기다 안 세웠으면, 차 사고 안 났을 수도 있지, 뭐.
0: 예, 정말 내 미안하다.
3: 아니, 미안하게, 뭐 미안하겠어.
0: 아, 내 정말 미안하다.
3: 아이고, 내 미안하다, 예.
0: 아, 야, 야, 예.
3: 요니.
0: 오, 선생님.
3: 요리!
0: 오 선생님!
3: 아, 요리!
0: 야! 이 오돌이 와서 연애를 하대?
3: 뭐, 연애?
0: 당장 못 떨어지게! 그러니까!
3: 여기 먹어야지 마. 우리 나리 출납이.
0: 예, 예.
3: 내가 씨요. 인사.
0: 언니, 안녕하십니까?
4: 쇼리.
3: 예.
4: 저 각시 바로 내 앞에 말하던 그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그 각시요.
3: 아, 그러신가?
4: 예. 요리.
0: 예.
4: 이 동호 바로 내 전번에 말하던 우리 쇼치 우리의 책임자요.
0: 이 도둑놈이.
3: 아이, 도둑놈 아이라게 자꾸.
0: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을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우리의 관리자부야인가?
3: 어?
0: 시험알?
3: 시험알?
1: 좋아! 혼자 산다며.
3: 아, 시험알이라니.
5: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네, 돌아가신 전 남편의 어머입니다.
1: 예?
5: 해마다 이때쯤이 뭐 전식이 더지는 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사받으려다가 차 절대 막 가지 않아서 이 자리 이렇게 턱시가 나서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자수리 분은 꼭 되겠습니다.
3: 아, 이럽소.

0: 우리 차는 첸세예요, 첸세. 아.
1: 연희.
0: 예.
1: 연희를 뭐.
0: 참 대단하지.
2: 야,
0: 아이 삽이란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엄마를 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오라.
2: 인사 없습니다.
0: 야, 아이 우리 연희 보. 우리 쇼리도야 대단한 사람이요.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박아민의 집 촥 올라가 한번 보고 그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2: 야, 정말 힘들고. 자, 아까 사실 말했잖아.
0: 야,
2: 저 저번에 우리 사람들 다 못 나가서 돌아냈잖아. 그 오늘이 우리 저 박아민이로 동당의 박아민이로 저 전문가 사는 날이잖아. 근데 이번 나무 오래 들어갈 것 같아서 내 아침 쌀을 딱 따뜻하게 댄서 방식 봐서 초태라다 이렇게 내려놓은 중입니다. 내 기준으로.
3: 아이 정신 있는가 정신 있는가.
2: 어째?
3: 병원에 가 조명검 사랑인데 밥 가도 먹고 어떻게 검사랑가. 정말 저래.
2: 어여? 아 형님이 밥 많이 먹으면 조명검 사랑 못한가?
0: 아 밥 많이 먹으면 화음이라면 삐처라면 어떡해요?
2: 어? 해봐야 알지.
0: 야 걔도 대단하. 어? 우리 각시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할머니 입원하기 마모 그 생활용품들이 소용되지. 그래서 차를 몰고 일찍이 생활용품 살라. 어? 저리 기다리고. 이게 몽땅 박할머니 생활용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나간 게요.
3: 야, 그만 챙기시는 게 왜 그래?
0: 야, 말할 건 말해야지.
2: 아, 그러니까 이게 박할머니 입원하면 거기서 쓸 일상 생활용품이란 말인가?
0: 그렇지.
2: 야, 야. 아스마이. 나 아줌마의 성격이 더러운 줄 알았지. 이렇게 우수한 줄은 정말 몰랐어.
3: 뭐야?
0: 사람은 그렇게 겉도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2: 맞습니다, 형님.
0: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어? 수위도 후, 어? 초두부야 초두부. 대단하다. 야, 이게 정말 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정말 살만 나는 사회라니까. 어? 사실 뭐 도시 발전하고 고층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서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가 이게 진정 아름다운 동네 아이고 뭐예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3: 야, 다들 보내 뭐 안가. 아, 빨리 할머니 모시고 내려와 병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2: 아, 빨리
0: 야, 할머니 내 병원 데려. 아, 어쨌든
3: 저 두부이 빨리 같이 올라가서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셔.
2: 아, 뭐 우리 둘이.
0: 아야, 두부이 올라가 올라가.
4: 만날 때마다 친근감을 느끼고 마음껏 회포를 나누며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는 것이 동창이 아닐까요? 연길시에서 살고 있는 리정자 씨는 1977년도에 화룡현 토산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졸업한 지 40여 년이 되는 동창들은 그동안 명절 때마다 단란하게 모여앉아 정답게 회포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한국에 있는 동창들과 외지에 있는 동창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모든 동창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동창의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근무하는 김파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파 씨는 이다. 5년 만에 고향을 찾은 김파 씨는 뜨겁게 반겨주고 풍성하게 대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한테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해 어색하지 않을까, 서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넉넉한 고향의 인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나들이의 소중한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정다운 친인들과의 가슴 뛰는 또 다른 만남을 그려보면서 노래 추억 속의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사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내 푸르신신 자라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일이나 섣불리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돼야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도 무르익어가는 가을처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풍성한 수확을 안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정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운이 나쁘면 길도 없어진다. 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이 나쁘면 길도 없어진다라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의 삶에 있어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운이 나쁘면 마치 길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단순히 운의 나쁨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쁜 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이나 우연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계획이나 목표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노력 없이 우연히 큰 행운을 얻어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해서 불운을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운은 그 자체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운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이 나쁘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지 그 순간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부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좌절감이 동반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외부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전체 인생이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없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해결책이나 대안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상황이나 불행한 사건이 겹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끼며 좌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연속적인 실패 경험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길이 막힌 것처럼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고 전진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길이 없다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인 장애물에 갇힌 상태를 넘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봉쇄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마치 앞에 아무런 길도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점은 길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더 이상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발명가들이나 기업가들 중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운이 좋지 않았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국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실패가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그 사고방식을 바꾸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단서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만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때로는 너무 고립되고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운이 나쁜 시점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내면의 강인함을 기를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와 더 강한 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 상황에 대응하느냐입니다. 나쁜 운에 빠지면 세상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길도 없어진다는 속담은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이 전하는 메시지는 운이 나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결국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이 보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넘기기 쉬운 변화들이 사실은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바로 심장마비가 오기 전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렵지 않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스스로의 몸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은 말없이 일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박동을 이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심장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 아주 은근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몸이 여러 형태로 이상을 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워낙 일상적인 불편함과 닮아 있어서 피로, 스트레스, 소화 문제 정도로 오해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답답함입니다. 단순히 숨이 조금 찬 느낌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눌리는 듯한 불편함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느낌은 반드시 극심한 통증일 필요는 없습니다. 묵직함, 조이는 느낌, 설명하기 애매한 불쾌감처럼 표현되기도 하며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변화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어렵지 않게 해오던 일들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피로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곤함과는 다르게 전신이 축 처지는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빠져있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증상처럼 보이는 불편함도 심장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느낌, 가슴과 명치 주변의 불쾌감이 반복되면 위장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식은땀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함께 느껴진다면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휴식을 취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증의 위치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가슴 한가운데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어깨, 팔, 목, 턱 등 쪽으로 불편함이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통증은 날카롭기보다는 묵직하거나 뻐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근육통이나 담 결림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정서적인 변화도 초기 신호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함이 갑자기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지만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단순한 기분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몸의 내부에서 균형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호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더 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이전과 다른 점을 민감하게 느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심장마비 이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조용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불편함의 크기보다 변화의 양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신호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앞서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신호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왜 그런 신호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쌓여온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그 영향이 전신으로 퍼지기 쉽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심장이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효율의 저하입니다. 이때 몸은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피로감이나 숨이 찬 느낌, 집중력 저하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갑자기 시작되기보다는 서서히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조차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적응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상 속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으로 혹은 요즘 유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몸의 경고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은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압박과 신체적인 피로가 겹치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사, 충분하지 않은 휴식, 계속되는 과로는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호가 필요 없는 기관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문제들이 서서히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불편함이 신호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심장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마다 신호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쪽에 불편함을 먼저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전신 피로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통증에 둔감한 분들이나 평소 참고 넘기는 데 익숙한 분들은 심장의 이상을 더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평소 상태와 비교해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변화가 나이 탓은 아닙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의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을 취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거나 오히려 점점 더 자주 나타난다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몸은 한 번에 큰 이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여러 차례 작은 신호를 보내며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보다 움직이거나 감정적으로 긴장했을 때 증상이 두드러진다면 그 역시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평소보다 조금만 서둘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불편해진다면 단순한 체력 문제로만 넘기기보다는 몸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심장이 요구하는 에너지와 실제로 공급되는 에너지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기 신호를 스스로 합리화하며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함보다 익숙함을 선택하기 마련이지만 건강 문제에서는 그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두려움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심장마비 이전 신호가 나타나는 배경과 우리가 왜 그것을 쉽게 놓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느꼈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심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기억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꼈을 때 어떤 태도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심장을 지키기 위해 마음에 새겨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차분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몸의 변화를 예민함이나 걱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몸이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신호를 인지하는 순간 두려움부터 느끼지만 사실 그 신호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옵니다. 조기에 알아차릴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훨씬 많아집니다. 불편함이 반복되거나 이전과 다른 느낌이 계속된다면 혼자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방향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신호를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가슴의 답답함이나 이유 없는 피로, 숨이 차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기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행동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고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결국 더 강한 방식으로 멈춤을 요구하게 됩니다. 심장은 특히 이런 누적된 무리에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휴식과 마음의 여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가깝습니다. 감정관리 또한 심장을 돌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긴장하거나 억눌린 감정을 안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잦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기보다 잠시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어떤 휴식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를 평소에 자주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몸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이전보다 쉽게 지치는지, 숨이 가빠지는 순간이 늘었는지를 가볍게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낄 때 주변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성숙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기관인 만큼 이상을 느낄 때는 그만큼의 관심과 배려를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의 이야기를 통해 심장마비가 갑작스러운 사건만은 아니라는 점과 몸이 그 전에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불편함 하나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되셨다면 이 시간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도 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며 건강한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아, 좋다 하는 기분. 기쁨은 명상 수행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쾌감이나 즐거움 등을 뜻한다.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서 호흡을 통해 몸 전체를 느끼게 되고 나아가 몸의 작용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아, 좋다 하는 기분이 느껴진다. 이게 기쁨이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이다.

네, 김주환의 내면 소통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사람의 기분과 느낌은 다양합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너무도 변화무쌍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그 최상위 느낌이 기쁨입니다. 미소, 웃음, 사랑, 감사, 기쁨의 재료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아 좋다 하는 기분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네,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과 행복이 뒤따라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연변 주변의 매력 향촌 모아보기 제3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이한게릴레이 요즘은 특별히 연변의 매력 향촌 시리즈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반년에 소개해드렸던 매력 향촌들을 모아봤는데요. 연변의 매력 향촌 모아보기 제3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명동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동촌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시청에서 14.5km 떨어져 있습니다. 명동촌은 용정시에서 삼합진에 이르는 3급 도로 연도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총면적은 88평방킬로미터, 경작지 면적은 726헥타르 정도이고요. 임지면적은 2708헥타르에 달합니다. 사나이는 현재 7개의 촌민소조와 13개의 자연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명동촌은 2019년에는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2021년에는 전국 향촌 관광중점마을, 또 2022년에 중국 아름다운 레저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1899년 김야견이 족속들을 이끌고 용정으로 이주한 사실 여러분들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지주손에서 땅을 사서 동방을 밝힌다는 뜻의 명동으로 이제 그 명명하고 명동중학교를 세운 것이 이 명동의 유래입니다. 명동촌에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명동 학교를 비롯해서 용정시 역사 문화 교육 전시실 그리고 야영지 작약 꽃바다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명동 학교가 가장 유명한데요. 명동 학교는 1908년 4월 27일에 김야견이 세운 신시 교육을 위한 학교로 명동 서숙이라 부르기 시작해서 다음 해에 사립 명동 학교로 개교했습니다. 1920년 10월 경신년 대토벌의 일제가 학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1995년 4월 7일과 2005년 5월 그 자리에 각각 기념비를 세웠고요. 네, 2002년 4월 1일 용정시 정부에서 명동학교 옛터를 시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명명하였습니다. 2010년 9월 용정시 지신진 정부는 원장소의 원래 규격에 따라서 명동학교를 신축했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곳은 명동학교와 혁명문화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진짜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동촌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산 자원이 풍부하고 또 모기버섯, 야생골 등 특산품이 아주 많습니다. 무공해 딸기와 체리 그리고 유기농 채소 따기 농원도 있어서 여가 시간에 가족과 함께 명동촌 따기 농원을 방문해서 따기 체험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동전 영정시에 속하는 촌이죠. 이번에는 이제 화룡시로 한번 좀 옮겨볼 텐데요. 화룡시 진달래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달래촌의 그 서기분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그 관광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와, 정말 그 관광자원들이 참 풍성하게 돼 있어서 한번 그냥 방송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듣기는 참 아쉽다 싶어서 제가 진달래촌에 관한 내용들을 또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진달래촌은 한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 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선족 문화 특색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풍부한 조선족 민속 풍토와 진달래 브랜드의 그 강점을 바탕으로 상하 장백산 관광교통의 편리한 점을 살려서 민속 관광, 전환 관광, 또 맛있는 음식, 농가 료관 등의 기능을 겸비한 3A급 현대 농촌 전환 관광 신고로 초보적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촌의 전체적인 배치와 세부적인 면까지도 비교적 정교하고 아주 독보적입니다. 진달래촌은 한 면은 산을 등지고 세 면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된장독, 김치단지, 물레방아,

조각품 등 곳곳마다 조선족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짙은 조선족 민속 풍습과 진달래 브랜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장백산 관광교통의 편리한 장점을 빌려서 진달래촌은 민속 관광, 전원 관광, 음식업, 조선족 민박 등 기능을 하나로 합친 새 시대의 특색 있는 민속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생태 환경이 우수하며 휴가를 보내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이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비교적 좋은 관광 휴식처로 되고 있습니다. 네, 진달래촌도 사실은 처음에 신가촌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1925년에 명암촌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큰 홍수 피해로 인해서 재건설하면서 마을의 위치, 구조, 건축 방식 등 면에서 촌의 원래 조선족 민속 특색을 보존했습니다. 2011년에 진달래촌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진달래는 연전주의 조화로 명암촌 부근에 진달래 꽃이 많아서 매년 활용시 진달래 문화관광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달래촌으로 쭉 불러오게 된 데는 이제 예전부터가 아니라 2011년 정도부터니까 지금 이제 10여 년 정도 이 이름을 불러온 거네요. 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진달래 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진달래 문화관광축제를 진행하는데 축제 기간은 5일에서 이제 7일 동안 진행되며 이는 민속문화를 널리 알리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맛있는 연변 음식의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많은 무형 문화유산들을 관광객들에게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빗기 또 민속 결혼식 등 순회의 공연을 펼치는가 하면 수십 미터 간격으로 각종 악기, 무용도 있고 경축광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또 공연 행사도 있습니다. 매회 진달래 문화관광축제 때마다 흥미진진한 조선족들의 문화와 색다른 민속 풍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해마다 이 진달래 문화관광축제일에 저는 이제 개막식 혹은 바로 그 이튿날이거나 이 정도에 가보게 되면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점점 해마다 관광객이 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특히 그 축제 행사 중에 제가 좀 인상이 이제 깊게 남아있는 건 그 천인 비빔밥 있습니다. 천인 비빔밥 아주 지금 큰 사이즈로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축제에 참여하고 또 구경하러 온 많은 분들이 거기 둘러서서 이 천인 비빔밥 언제면 다 비벼질까 하고 비비는 것도 이제 또 의식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지어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혹은 뭐 비닐 주머니 이런 것까지 다 들고 가서 퍼가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더 많은 분들이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 많이 퍼가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씩 누구든지 다 맛볼 수 있게 좀 적게 적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해봤습니다. 이걸 먹으려면 거기서 좀 기다리기도 해야 하고 그 많은 인파 속에 묻혀서 제가 직접 겪은 건데 네, 운동화가 다른 사람들의 발에 이제 몇십 번 정도 디디오기도 해야 하고 그렇게 밟혀서 그걸 다 감안하면서 그 맛을 보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맛이 어떻다라고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비 오는 날 네, 그걸 다 감안하면서 어쩌다 한번 좀 기다려서 맛보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비빔밥, 이제 고추장 비벼서 먹는 비빔밥과 별다른 점은 크게 많지 않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나물들이 참 다양하게 돼 있고 거기에 건포도 같은 그 포도 말랭이 뭐 이러한 것도 이제 들어갔다는 게 우리 일반 비빔밥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달래촌의 특산품 세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진달래촌의 특산품인 리교주 움김치,
그리고 촌민들이 직접 양봉해서 채집한 토종 피나무꿀, 또 무형 문화 유산인 수공 목재 공예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추처 이제 하는 그 특산품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달래촌에는 양꼬치, 새치네탕, 찰떡, 닭곰 등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 세 군데 있는데, 그 외 음식점, 오락시설, 민박 항목을 통합한 늘푸른 농장이 또 새롭게 개업했습니다. 진달래촌은 화룡시 서성진에 위치해 있고요. 연길시에서 3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단체 버스거나 자가용으로 연길에서 출발해서 진달래촌까지 오려면 가려면 두 갈래의 노선이 있습니다. 한 갈래는 연룡 고속도로를 타고 길 표지판에 따라서 바로 그 진달래촌에 도착하면 되고요. 다른 한 갈래는 연길에서 G333 국도를 타고 영종까지 가다가 다시 G334번 국도를 타서 따라서 진달래촌에 가는 것입니다. 보다 가까운 거리와 승차 시간 절약을 고려한다면 연룡 고속도로를 더 추천합니다. 또한 연길에서 활용으로 가는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진달래촌 입구까지 도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관광객들은 진달래촌에서 민속 복장 체험, 찰떡 치기, 배추김치 담그는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조선족 전통 음식인 냉면, 순대, 삼계탕 등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족 무용 관람, 널뛰기, 씨름 등 민속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닥불 만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촌은 초가집 등 오래전 건축물과 품격을 최대한 복원해서 환경이 아름답고 민속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카메라를 들고 어느 각도에서나 사진을 찍어도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배추김치 기지와 민속 풍정원이 아주 보기 좋다고 하네요. 관광객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남길 수 있게 합니다. 네, 진달래촌에는 중국 김치 제1창고라고 할 수 있는 리교주 김치 공장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김치 공장에서 아삭아삭하고 시원하며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재료 선택, 김치 양념 바르기, 그리고 저장, 발효 등등 모두 진달래촌에서 대대로 내려온 고유한 방식을 유지하면서 CCTV 매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매체에서도 진달래촌의 김치 제작 과정을 수차례 보도했다고 합니다. 리교주 진달래촌 김치는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각 대형 마트에도 그 매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달래촌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달래 전시센터를 건설했는데 그 면적은 12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건설 후 전문적인 관광기업인 삼영재 쇼핑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달래촌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민속 풍습을 감상하는 동시에 필요한 항목 자원에 대해서 진일보요회하고 합작기회를 증축해서 발전 공영을 서로 이룩할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남별의 매력 향촌 시리즈에서 저희가 이제 매 촌마다 혹은 또 진마다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연결하고 뭐 서기분, 진장분 이런 분들 찾아서 연결해서 정말 이 깨알 같은 내용들을 많이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한번 듣기엔 정말 좀 좋은 부분들이 우리가 몰랐던 향촌의 매력들이 많아서 오늘은 모아보기 시간에서 지금 앞에서 이미 진달래 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화룡시 송산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산진은 화룡시 남부의 중조 국경선에 위치했고 도만강 상류의 좌측에 위치했습니다. 도만강 국경선을 따라서 그 길이는 79.5km에 달하는데요. 동쪽으로 남평진과 이웃해 있고 남쪽으로는 도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하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안도현 북쪽으로 영성진과 접해 있습니다. 정면적은 616평방킬로미터로 경내에는 고성리의 고가급 대조 융로 기슭이 있고 국경교는 조선의 삼장리 항구와 통합니다. 송선진의 제일 가는 매력을 꼽는다면 생태 환경이 아름답다는 것인데 진내 산봉우리는 기복이 심하고 산과 강이 촘촘하며 공기가 맑고 산천이 아름답습니다. 산간지방에 위치해서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고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으며 고도차가 큽니다. 지형이 높은 곳의 평균 고도는 800에서 1300m 정도 그리고 낮은 곳은 500에서 800m 정도로 장산령과 남강령의 양대 산맥이 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생육 적산 온도는 2200에서 2500도 그리고 강수량은 430에서 530mm입니다. 온 마을이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데 경작지 면적은 1298헥타르에 달하고요. 그중 논의 면적이 243헥타르로 경작지 18.7% 또 밭의 면적은 1055헥타르로 경작지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삼림 피봉률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데요. 84%에 달합니다. 정말 이 삼림 피봉률이 높으니까 완전히 뭐 여름 같은 때는 뭐 푸른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송산진은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 자원이 풍부하기도 합니다. 송산진은 장백산 발 밑에 위치하고 있고 야생 식물 자원은 주로 족송, 백송, 삼송, 낙엽송, 자작나무, 피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느름나무, 그리고 도라지, 또 적작, 창술, 당삼, 인삼, 황기, 고비나물, 고사리, 원버섯, 목이버섯 등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쭉 이제 한 입으로 다 얘기하기는 숨이 찰 정도인데요. 네, 야생동물로는 꽃사슴, 보랏빛 담비, 그리고 반달가슴곰, 두꺼비, 꿩, 멧돼지, 뱀 등이 있습니다. 광물은 주로 금, 구리, 부석, 현무석, 벤토나이트, 옥 및 광천수를 포함합니다. 토양은 주로 회갈색 토양과 습지 토양이 이제 위주인데요. 백장토와 초원토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고성리 항구를 가서 둘러보는 분도 계시는데 송산진에서 고성리 항구는 송산진구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의 1급 항구로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조선 양강도로 통하는 유일한 용로입니다. 관광객은 나가서 조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초도 있는데요. 전초는 화룡림업구 광평삼림농장에 위치해 있으며 송산진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1930년대 동북항일연합군이 이곳에서 수경을 하며 항일활동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네, 송선진에 대한 내용 중에 지금 용천수화국가 습지공원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관계로 요 내용은 저희가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진일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은 꽃.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오엽은 꽃들이 피어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만나는 속삭임에 오엽쁘게 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어여쁜 눈꽃이 만발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인생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사랑이란 꽃이요.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군천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교는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중대 과학기술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 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 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 생산과 원가 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성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 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의 중도 2개국으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약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정강대학, 외국어 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타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론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지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피서 여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계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9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선이 다니엘을 달래어 진정시킨 후 함께 홀로 내려왔을 때 마침 한목지가 CCI 회사 홀에 들어선다.
1: 아저씨 안녕.
2: 꼬마야 안녕. 우리 또 만났네. 어?
1: 아저씨 우리 엄마예요.
0: 다니엘의 말에 천천히 종사선에게로 고개를 돌린 한목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1: 엄마 나 저쪽에 가 놀래요.
3: 응.
0: 다니엘이 종사선에 손을 놓고 자리를 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잠깐 피하던 한목지가 드디어 생각을 정리한 듯 입을 연다.
2: 사선이 애일 줄을 몰랐네. 많이 컸구만.
0: 한목지를 마주하고 선 종사선은 침묵만 지킨다.
2: 지난번 쟤를 봤을 때 생각나. 제가 그래서

0: 엄마랑 같이 아빠 찾으러 왔다고. 아빠가 영웅이라 해서. 그리고 집에 아빠 사진이 있는데 나랑 많이 닮았다고. 다만 나보다 많이 젊었대. 사전에 이게 다 무슨 소리요?
1: 종사전은 한목재 물음에 대답 대신 넓은 홀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는 다니엘을 돌아본다.
2: 옥지씨, 나랑 애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우릴 방해하지 마요.
1: 잠깐 후 가까스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린 종사전은 돌아서서 사무실 쪽으로 향한다.
0: 사전이!
1: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다는 걸 눈치챈 한목진은 종사절을 쫓아와 그의 앞을 막아선다.
0: 내가 애 지나봐봤지. 얘기해봐.
1: 한목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종사절의 두 눈엔 눈물이 고이더니 급기야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한목재 두 눈도 촉촉히 젖어든다.
0: 아우, 우리 사이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는 거. 그래서 날 용서하지 않는 거고. 근데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돼요.
2: 애를 운운할 자격 없어요. 애한테도 당신 같은 아빠 없고요. 애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손에 죽었어요.
0: 아니요, 사전이. 오해요. 내 기억엔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그래서 임신 중독이라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른과 태아가 다 위험하다고. 의사는 어른을 살릴 건지 애를 살릴 건지 해서 난 당연히 사준을 선택했고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서 그게 다요.
2: 한목지, 아직도 변명을 늘어놔요? 지금까지도 자기가 모질어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사업도 이미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0: 사전이. 아니,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없어진 줄 알았던 내가 다시 이렇게 만나고 보니 저렇게 멀쩡하게 내 눈앞에 나타났어. 게다가 저렇게 홀짝 커버렸어. 그동안 사전이 감감 무소식이었고. 맞아, 그때 헤어질 때 많은 일들을 우리가 좌우지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담담하게 흘러보내는 것도 좋겠다고. 근데 사손이 갑자기 나타났고 거기다 애까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어. 애가 아빠 사랑을 모르게 할 수는 없어. 저렇게 애가 아빠를 찾아 헤매게 둘 수도 없어. 아빠가 이렇게 멀쩡히 눈앞에 있는데 애 몸에서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내 생명의 연속이란 말이오. 사손이, 우리 다시 잘 토론해서 계획을 잘 세우기오.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말이오.
2: 아니요, 내 아빠 사랑이 부족한 적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 듬뿍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했어요. 우리 가정은 남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늘 친구들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빠 영웅이라고. 난 차라리 애가 가상의 세계에서 살면서 아빠에 대한 존경심에 잃지 않길 바라요. 그거면 됐어요.
0: 사선이

0: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자를 보여주면 안 되겠소? 설령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말이요. 어쨌든 한신의 핏줄이 자수. 자수 만드는 것도 아니니 일을 한번 잘 생각하기 바라.
1: 생각해볼게요. 정사전이 눈물 맺힌 눈으로 자리를 뜨자 한목진은 맥없이 벽에 기대어 선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곤란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한목지였지만 이 시각 도저히 조치할 수 없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크루스한테서 아버지의 병이 심각하라는 말을 들은 종사조는 일부러 다니엘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다.
2: 아버지!
3: 할아버지! 할아버지!
4: 다니엘이
3: 오늘 친구가 날 괴롭혔어요.
4: 그래? 무슨 일로? 누가 괴롭혀서?
3: 근데 이젠 괜찮아요. 어떤 아저씨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2: 다니엘, 할아버지 회식 방해하지 말고 가서 애니랑 놀아, 응?
3: 네.
2: 그래.
1: 애니가 다니엘을 데리고 자리를 뜬다. 종사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리소당에게 묻는다.
2: 아버지, 어디가 괜찮으세요?
4: 어? 아니, 아픈데 없다. 괜찮다. 사전아, 아, 너희 옷에 그 목지랑 대왕하는 거 어느 정도 나도 안다. 아버지 나름 너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네가 내 엄마의 천선과 그리고 성격을 많이 닮았거든. 근데 사전아, 개인 감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기엔 너...
2: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알아요,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앞으로는 일에만 몰두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루빨리 미국에 가서 수술 받으셔야 돼요. 크루스가 다 말했어요.
4: 결국 말했군. 아휴, 사돈아, 기실 큰 문제가 아니다. 시야 심장 바이패스 수술은 미국에선 간단한 수술이다. 아버진 여전히 너랑 다니엘이 걱정이다. 왜냐면 봐봐, 그때 아버지가 널 미국에 데려가서부터 지금 심수에 돌아오기까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네 개 문제에서 내가 지나치게 간섭한 것 같구나. 어찌 보면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온 경력과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존아,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은 수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너와 다니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2: 아버지.
4: 사존아, 아버진 너와 다니엘을 위해서라도 크루스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해요.
2: 아버지, 내 말 들어요. 아버지, 나 그리고 다니엘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1: 종사존이 다가와 리소당이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리소당이 종사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생각에 잠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니엘을 보여달라는 한목지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종사조는 다니엘을 데리고 한목진의 집으로 찾아온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종사돈이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리며 진혜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방금까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던 진혜화는 종사돈을 보자 곧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다.
5: 사돈이?
2: 아, 저희가 얼른 할머니께 인사드려.
3: 할머니 안녕하세요.
5: 그래, 안녕.
2: 목지 씨 있어요?
6: 목지 집에 없다.
2: 중요한 일로 꼭 만나야 돼요.
6: 말했잖아, 집에 없다고.
2: 오늘 꼭 만나야 돼요.
6: 목지가 없다니까?
2: 우리를 미국으로 가요. 아버지 수술 때문에요. 그러니 오늘 만나야 돼요.
6: 아버지 수술 잘 받기 바라고 무사히 잘 가. 잘 가.
3: 안녕히 계세요.
6: 안녕. 잘 가.
1: 종사선과 다니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쌀쌀맞게 말을 내뱉고 난 진혜화가 무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린다. 집안으로 들어온 진혜화가 가구들을 닦으며 혼자 중얼거린다.
6: 우리 목지를 뭘로 보고? 응?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미국 가면 뭐 미국 사람인 줄 아나 보지?
1: 문 밖에 서 있던 다니엘이 종사조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3: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1: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종사조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다니엘을 데리고 돌아선다.
2: 가자.
6: 어쭈, 애까지 데리고 거기다 양머리를? 미국 사람한테 시집 갔나 보네. 잘했네 뭐. 일찌감치.
1: 혼잣말로 비아냥거리던 진혜화가 조인종 소리에 귀찮은 듯 목소리를 높이며 문을 열어준다.
6: 뭐 하자는 거야? 말했잖아. 우리 목지 집에 없다고. 있어도 못 만나게. 목지야, 너였어?
1: 문 밖에 한 목지 모습이 나타난다.
7: 사손이 왔었죠. 뭐라고 했기에 울면서 가요?
6: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태도야? 엄마한테 버릇없이 울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돈이가 자기네 아버지가 수술한다기에 수술 잘 받으라고 했고 미국 간다기에 무사히 잘 가라고 했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어이쿠, 굴쩍거리긴 뭐가 서러워서. 참 웃겨. 야, 얘. 사돈이 제가 했어? 애까지 데리고 왔던데 머리가 꼬불꼬불한 게 외국 사람 만난 게 틀림없어. 내가 뭐라 했어? 얌전히 있을 리가 없다니까. 울어? 울거나 말거나 상관할 바냐.
7: 할 말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요.
6: 준비? 무슨 준비?
7: 애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6: 바라봐, 외국 이름이네. 틀림없이 외국 남자를 얻었다니까 내 말이 딱 맞아.
7: 내 아들이고 어머니의 친손자입니다.
6: 뭐? 아니지, 목지야.
1: 진혜화가 털썩 소파에 조져앉는다. 이날 저녁 진혜화가 한 목지를 거실로 부린다. 한목지가 2층에서 내려와 소파에 마주 앉는다.
7: 할 얘기가 뭡니까?
6: 아들, 나는 리소당이 우리 가족 해코지할까봐 무서웠어.

0: 나 알아. 너 리온하고 많이 괴로워한 거. 난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난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랐어. 걱정 없이 나.
1: 고사를 품에 안은 채 한목재 논지를 살피며 힘들게 말을 내뱉는 진해화는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고 눈물부터 앞선다.
0: 난 정말 몰랐어.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사전이가 애를 낳을 줄을.
2: 왜 그러세요 어머니?
0: 저 목지야, 엄마 용서해줘. 아들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그게 니들 이혼하고 사촌이 미국 가서 그동안 너한테 편지도 많이 보냈고 또 엽서도 많이 보내왔는데 내가 몰래 감췄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하다. 미안해.
1: 어쩔 수 없는 일에 두 눈을 질끈 감던 한목지가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한마디 묻는다.
2: 그럼 편지랑 엽서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0: 그럼 있어.
2: 봐야겠어요.

드라마 인생향연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0번째 시간입니다. 이날 저녁 진해화가 한목지를 거실로 부린다. 한목지가 2층에서 내려와 소파에 마주 앉는다.
1: 할 얘기가 뭡니까?
2: 아들, 나는 리소당이 우리 가족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어. 나 알아. 너 리온하고 많이 괴로워한 거. 난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난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랐어. 걱정 없이.
0: 고세를 품에 안은 채 한목재 눈치를 살피며 힘들게 말을 내뱉는 진해화는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고 눈물부터 앞선다.
2: 난 정말 몰랐어.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사전이가 애를 낳을 줄을.
1: 왜 그러세요, 어머니?
2: 목재야, 엄마 용서해줘. 아들,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그게 니들 이혼하고 사촌이 미국 가서 그동안 너한테 편지도 많이 보냈고 또 엽서도 많이 보내왔는데

0: 내가 몰래 감췄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하다. 미안해.
1: 어쩔 수 없는 일에 두 눈을 질끈 감던 한목지가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한마디 묻는다.
2: 그럼 편지랑 엽서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0: 그럼 있어.
2: 봐야겠어요.
1: 진해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울음을 터뜨린다.
0: 목지야, 난 내 손주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2: 사돈이한테 말해볼게요. 어머니를 원망하네요.

0: 내가 할머니라니.
1: 좋으세요?
0: 그래, 좋다마다.
2: 울다가 웃다가 감정을 좋지 못하는 진해화를 마주한 한지도 도선으로 눈물을 쓱 훔치고는 웃음을 보인다. 리서당의 수술 때문에 종사조는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어느 아늑한 커피숍. 한목지와 종사존이 다시 마주앉는다.
1: 언제 떠나기로 했소?
0: 뭐래요?
1: 한 가지 설명할게소.
0: 말하세요.
1: 우리 이혼하고 사존이가 그동안 미국에서 편지를 많이 보냈소. 편지는 다 받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다 감춰버렸어. 어머니는 내가 편지를 보면 과거에 빠져 괴로워할까봐 그랬다. 아들이 마음 아플까봐 그런 거지.
2: 한목지가 커다란 봉투에서 그동안 정사선이 보낸 편지를 하나하나 꺼내놓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종사선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1: 하지만 다니엘이 손자란 걸 알고는 자책을 많이 하셨소. 내가 용서해주길 바랬소. 물론 사전의 용서를 더 바라지. 며칠 이 편지들을 다 봤어.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한가. 많이 섭섭했을 거고. 마음이 너무 아파.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길 바라.
0: 용건 더 있어요? 없으면 이만 일어날게요.
1: 사전이 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하오. 어떻게 안 될까?
2: 목이 미온 종사손이 급히 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간다. 그 모습을 마주한 한목지는 미안함이 쌓여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종사조를 외면한다. 한목진의 집. 과일이며 장난감이며 가득 준비된 거실에서 진해화와 한목지가 초조한 기색으로 종사조를 기다리고 있다.
3: 몇인데 왜 아직도 안 와?
1: 올 때 되었습니다.
3: 예, 목지야. 예, 이 제 가방은 내가 직접 사왔어. 그리고 이거 무슨 변형금강이라는 건데 마초 끼워 넣는 거래. 이거 옆집 손자는 매일 갖고 놀더라. 판매원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
1: 응? 어머니, 좀 이따 사전이가 애를 데리고 오면 감정 조절을 잘해요. 울지 말고.
3: 그럴 리가. 안 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몇이나 됐어?
1: 왔어요.
3: 빨리.
1: 어머니, 내가 한 말을 명심해요. 네?
3: 그래, 알았어. 걱정 마.
2: 한목지가 문을 열어준다.
1: 사전이.
2: 문이 열리기 바쁘게 다니엘이 쪼르롱 집 안으로 달려들어오며 진해화의 품에 안긴다.
4: 할로!
1: 할로!
2: 진해화가 다니엘을 품에 안고 선자리에서 빙그르르르 돈다. 동사존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4: 어지러워. 자.
1: 사존이 왔어.
4: 자, 아이고.
5: 할머니, 이건 애니 이모가 만든 케이크예요. 받아요.
3: 그래, 고마워. 이거는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5: 감사합니다.
4: 엄마.
3: 할머니도 뽀뽀? 묵지야.
1: 어.
3: 내 손주 좀 봐봐. 너 어릴 때랑 똑 닮았어. 응? 많이 닮았다. 근데 머리카락이 좀. 넌 어릴 때 곱슬머리 아니었는데 누굴 닮았지?
4: 덜 닮았어요.
3: 아니야, 우리 집 한석이를 닮았어. 네 아버지 젊었을 때 이렇게 곱슬머리였다. 지금은 다 펴졌지.
1: 우린 본 적이 없어요.
3: 유전이야. 우리 집 유전 맞지?
5: 네.
2: 다니엘이 종사존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있는 한묵지에게로 다가간다. 한묵지가 그를 번쩍 들어 무릎에 앉힌다.
5: 아저씨, 좋은 소식 알려줄게요.
1: 말해봐. 뭔데? 친구들이랑 싸워서 얘기했어?
5: 아니요, 친구들과 화해했어요.
1: 잘했네. 참 잘했어, 다니엘.
5: 낙친구도 둘이나 있어요. 하나는 진정현이고 하나는 뚱보예요.
1: 그래? 자, 축하해.
5: 근데 미국에 가야 해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돼요. 어렵게 어렵게 친해졌는데.
1: 괜찮아, 나중에 또 오면 되지. 안 그래?
5: 응.
1: 사전이 애가 너무 말랐어.
3: 어디 간다고 그래? 오자마자 간단 소리야. 할아버지도 아직 못 봤는데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
5: 응.
3: 우리 한석이께서 입이 귀에 걸리시겠네. 이리 와, 빨리
1: 가봐. 어?
2: 진해화가 두 팔을 활짝 벌려 다시 다니엘을 품에 안고 한목지를 바라보며 말한다.
3: 내 손자야, 내 거야. 너무 좋다.
2: 손자를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던 진해화가 종사존을 바라보며 목매인 목소리로 이르는다.
3: 사존아, 고맙다. 낳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고 우리 한석이도 엄청 좋아할 거야. 고맙다.
2: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린 듯 종사손의 눈에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그들을 바라보는 한목지도 저도 몰래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친다.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종사존과 눈빛이 마주친 한목지 얼굴에 깊은 정이 흘러넘친다. 진해화가 눈물을 훔치며 다니엘에게 장난감들을 이것저것 주어준다.
3: 자, 이거 봐. 오타만이야. 옆집에 손자가 늘 갖고 놀길래 상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지 뭐야. 마음에 들어?
5: 고마워요, 할머니.
3: 아니야,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할머니가 다 사줄게.
2: 달리는 차 안 선성쌍이 핸들을 잡고 한목지가 조수석에 앉아있다. 뒷좌석에 앉은 진해화가 한정연에게 분영을 열어놓는다.
3: 정연아, 엄마가 이번에 밀방약을 구해왔어. 들었어? 밀방약으로는 중병도 고치니까 믿고 먹어. 꼭 견제하고. 너 또 지난번처럼 생각날 때만 먹으면 효과 못 봐.
4: 그만해요, 엄마. 밀방약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자꾸 부담 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안 돼요.
3: 어머, 내가 언제? 예, 좀 봐라. 성상이, 내 말이 맞지?
6: 네. 장모님. 장모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정연이가 어머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끝까지 견지 못해서 그러죠. 아, 제 탓입니다.
3: 자네 탓인 건 알긴 하네.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 둘이 같이 견제하고 신경 좀 써.
4: 알았어요, 엄마. 때가 되면 생기게 해줘, 급해 마요.
1: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순진히 맡기십시오.
2: 차에서 틀어놓은 방송에서 요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7: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날 백발의 두 노인이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갑니다.
2: 다들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7: 늦가을의 찬바람이 몸 오싹해 납니다. 할머니는 까치발을 하고 할아버지께 목도리를 돌려줍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받아들이죠. 그 모습은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에는 다투고 갈등도 겪고 심지어 배신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허나 이 씨가 주름진 얼굴에는 편안함과 행복이 묻어납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랑이겠죠. 사소한 동반, 사소한 보살핌. 모진 비바람을 함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두 노인에게 소중한 건 이 순간이었습니다.
2: 진해화가 앞에 앉은 한목지를 향해 입을 연다.
3: 목지야, 엄마도 안다. 너랑 육아가 안 된다는 걸. 그렇다고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나이 들수록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잔소리라고 귀찮아하지 말고 엄마 잔소리 들을 날도 몇 년 안 남았어. 묵지야, 빨리 사촌이랑 내 손주를 데려와.
4: 그래 오빠. 아니 오빠 마누라와 친아들인데 오빠는 그렇게 객지에서 떠돌게 하고 싶어? 마음 아프지도 않아?
1: 아유 그만 말하다 말하다 왜 또 화제를 나한테로 돌렸어?
3: 나도 안다. 전에 어떤 일들은 내가 져서 잘못한 거 사과할 거야 사존이한테. 그러니까 너 빨리 사존이랑 내 손자를 데려와.
1: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가서 데려오게요?
3: 왜 안 되는데? 미국이 뭐가 대단해서. 고작 미국이잖아. 비행기표만 사면 되잖아. 비행기표 값 없으면 내가 댈게.
1: 아, 네, 어머니 그만 좀 들볼까요? 아, 회사에 일이 잔뜩 쌓여서 몸뚱아리 두 개라도 모자라요.
3: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
4: 그러게요 오빠, 핑계대지 마요. 회사 일은 성성 오빠한테 맡기고 내일 당장 비행기표 사서 미국에 가요.
8: 그래요 형, 회사 일은 내가 맡을 테니까.
4: 맞아요.
1: 그래, 바쁜 고비만 넘기고 보자.

리소당의 집. 수술을 마치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리소당이 정원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 애니가 물 한 잔을 따라서 갖고 온다.

0: 과장님. 물 마시세요.
1: 고마워, 아연이.
0: 수술 후에 안색이 점점 좋아지시니 저도 기뻐요.
1: 고맙구나, 아연이. 다 네가 잘 돌봐준 덕분이다.
0: 다 제 일이에요. 아님 다니엘까지 날 뭐라 할 거예요.
1: 다니엘? 안 그래. 그놈 지금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이 할아버지를

0: 날 걱정해 줄 줄도 다 알고. 사전아, 너 요즘 회사 일 바쁜 것 같더구나. 아?
1: 괜찮아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다 돼요.
0: 아, 나 괜찮다.
1: 아버지, 의논 드릴 게 있어요.
0: 어?
1: 저 중

드라마 인생향연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분천 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교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1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 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 생산과 원가 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종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기간 우리성 외국인 입국 관광 전체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입국, 관광, 소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망이 전성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훈훈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장에 서울발 항공기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착륙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세관에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입국심사 통로는 전 과정 무장의 통관이 가능해져 1인당 평균 10초 만에 간편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셀프 통관 설비, 러약자 및 어린이 전용 녹색 통로, 출국 세금 환급 전산화 서비스 등 일련의 시스템이 응급대책에서 일상화 기본 옵션으로 격상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완비된 2개 국어 소비 보장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대가의 식당 내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다국어 메뉴판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인원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옛거리의 여름철 기본 옵션이 됐습니다. 더욱 세심한 변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중앙대가 등 주요 상권마다에 중도 2개국으로 7일 이내 류유 불문 환불 서약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위챗을 통한 QR코드 스캔에 권익 보호 신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흥룡강대학, 외국어 학원 등 대학들과 손잡고 다국어 자원봉사자팀을 구성했습니다. 시트랩 여행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할빈의 외국인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의 신규 리스트인 중국 경이론 경관 리스트가 정식으로 론칭됐으며 할빈은 중국 10대 피서지 주제 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하고 쾌적한 기후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빙설, 음악, 미식, 생태, 인문 등 다원적인 체험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피서 관광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할빈 태평국제공항의 료객 수송량은 238만 명을 넘어서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여름 운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지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비서 여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 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계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양설에게서 미국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말을 들은 곽상은 온밤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는 큰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1: 큰어머니, 저 하루빨리 부대에 돌아가야겠어요.
2: 전투에 참가하지 못할까 봐 그러냐?
1: 네, 그래요. 미국 군대들이 조선에 쳐들어왔으니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2: 그래, 지금쯤 부대에서 어떤 동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집에 왔으니 소식을 알 수도 없고.
1: 그 말이 맞아요.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요.
0: 한쪽에서 모리를 빚고 있던 양설이 안방에서 나왔다.
3: 나도 가겠어요. 오빠가 갈 때 함께 가겠어요.
2: 아니, 넌 집에 와서 하룻밤밖에 자지 못했는데 벌써 돌아가다니.
3: 오빠네 전투부대가 가면 우리 위생병들도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나요?
2: 그래도 한 달 말미를 맞고 온 내가 이틀 만에 가다니.
3: 안 돼요. 전 집에서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부대에서도 곧 소식이 올 거예요.
2: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
3: 그래야죠. 정세가 급격히 변하는데 집에서 오물거리다가는 뒤떨어지겠어요.
2: 그런데 너희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하고 떠나겠다고 그러냐?
4: 내일이 무슨 날인데요?
2: 참, 너희들은 부대에 있더니 추석 명절도 모르냐?
4: 아, 정말 그러네.
0: 곽상과 양설은 부모들의 만류에 못 이겨 추석 명절까지 쉬고 떠나기로 했다. 아들이 떠난다는 소리에 어딘가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곽상의 어머니도 있는 성의를 다해 추석 음식을 갖추었다.

0: 그리고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
1: 아휴, 마차가 벌써 왔구나.
2: 네. 어, 마차 주인이 지난번 집에 올 때 마차를 몰고 오던 그분이군요.
1: 그래, 이 고장에 사는 저 마차 주인이 제일이지.
0: 양설이 아침을 먹는 사이에 곽상은 자기와 양설이 짐을 마차에 실었다. 그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전송하러 나왔다.
3: 아이고, 애들도 참, 여러 해 만에 어쩌다가 집에 왔는데 왜 며칠도 묵어가지 않고 벌써 떠난다냐? 어?
4: 아이고, 아무래도 부대 일이 바빠서 그러겠지요. 괴모는 부대 일연장이어서 수하에 백여 명을 거느린 간부인데 우리와 같을 수 있나요?
5: 아유, 아유, 이거 보게,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오려나?
6: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게. 싸움에 나선 사람인데 언제 돌아올지 계약할 수 있나?
5: 괴보 동생, 아, 동생도 이제 스무 살이 넘었는데 다음번에 올 땐 한 사람 데리고 와야지. 어?
6: 그러게.
3: 그거야, 괴보 엄마의 마음이 더 급하지.
5: 아이고, 그래야 우리도 잔치 사탕을 빨리 얻어먹을 게 아닌가. 아이고, 이봐, 괴보 동생, 아, 다음번에도 혼자 오면 우린 동생을 마을에 들여놓지 않을 거야. 어?
1: 이제 괴보가 공물 세우고 색시까지 데려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지요.
0: 곽상과 양설이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한쪽 구석에서 지주 사청재가 슬며슬며 나타났다. 그는 눈에 눈물이 그득하게 고인 곽상의 어머니 옆에 다가섰다.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주머니, 눈물을 거두시오다. 어? 아들이 밖에 나가서 20년, 3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그건 다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0: 비양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잡쳐 뒤를 돌아보던 곽상의 매서운 눈길이 사청재 몸에 비수처럼 꽂혔다.
7: 당신 방금 뭐라고 짓거렸나?
3: 아, 저, 조카님, 조카님이 떠난다고 하길래 나도 발에 주러 나왔지.
0: 사청재는 온 얼굴에 웃음을 발라붙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7: 방금 뭐라고 했는가 말이야?
3: 조카님이 연장으로 발탁되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했지요.
7: 영광스럽든 그렇지 않든 그건 내 놈이 관계할 일이 아니야. 난 전쟁판에 나가서 악귀 같은 놈들을 때려 없애치고야 돌아오겠단 말이야.
3: 그야 더 이럴 때 있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급히 돌아가는 걸 보니 아무래도 세상이 좀 태평스럽지 않은 모양이지.
7: 세상이 태평스럽지 못해도 네 놈에게야 나쁠 것 없겠지. 네가 쥐고 있는 그 거리대가 개화장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 말이야. 네 놈의 생각을 누가 모르려고?
3: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7: 자, 여러분, 이사를 보십시오. 저 주제에 세상이 뒤집혀지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8: 저놈은 아직도 속이 퍼렇게 살아서 세상이 뒤바뀌기를 바라고 있지.
9: 여우가 아무리 교활해도 제 꼬리는 감추지 못한다고. 저놈은 죽어서도 제 본성을 고치지 않을 거야.
5: 그래요, 그래요. 아직도 뭐 자기가 지수지라던 세상인가 하고 우리를 깔보고 있잖아요.
6: 저놈은 이전에 자기 집에 물건을 청산하에 나눠준 걸 자꾸 빌려달라고 치근덕거리는데 저놈의 본심은 다시 가져가려는 것이죠.
5: 맞아요, 맞아요.
6: 여러분은 저놈의 올림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저놈은 지수의 본성을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나쁜 놈이에요.
7: 저놈은 해방된 지금에도 언제나 우리와 다른 입장에 서서 온갖 꿍꿍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아니야, 조카님. 그렇게 사람 웃기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옵시다. 난 그저 미국의 비행기와 대포를 막아내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이다.
7: 우리가 미국의 비행기와 대포를 막아내지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3: 그렇게 하지요. 다음번에 오면 내가 승리를 축하해서 한잔 내죠.
7: 그러면야 여간 좋으려고. 내가 만일 전쟁에서 화양단 단장을 해먹던 사형제네 집 단장놈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놈을 포로 수용소에 보낼 거야. 그때 우리 봉황보에서는 기어이 통쾌한 술잔을 들 것이다.
10: 좋소! 좋소!
0: 곽상이 서리빨 같은 말에 서청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말문이 막혔다.
7: 자, 그럼 여러분, 우린 이젠 떠나겠습니다.
11: 그래, 잘 다녀오거라.
12: 잘 다녀오거라.

0: 마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을 때 길 옆에 산밭에서 한 남자애가 갑자기 뛰어나와 마차를 뒤쫓아온다.
1: 아니, 저기 대란이 아니야?
2: 맞아요. 대란아, 너 뭐라러 따라오느냐?
3: 요단애를 바래다 주려고.
1: 자, 마차를 좀 세워요.
4: 아, 네.
0: 대란이가 마차 옆에까지 달려왔다. 대란이는 등에다 보찜을 지고 어깨에는 색이 나른 군인 가방을 맸다. 가방이 불룩했다. 곽상은 어딘가 짐작이 갔다.
1: 뭐라러 왔는지 솔직히 말해.
3: 누나네를 바래다 주려고 왔다는데도.
1: 그럼 말해서 바래주면 되지. 왜 하필 이렇게 먼 곳까지 뛰어왔어?
2: 그리고 그 보찜과 가방은 또 뭐야?
3: 급히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2: 급히 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3: 응.
2: 이 엉큼한 놈아, 내가 네 속을 모를까봐.
3: 누나, 정말이야. 저 앞에 있는 주가장 마을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가겠어.
0: 말을 마치고 난 대란은 마차에 기어오르려고 손을 뻗쳤다.
2: 안 돼, 올라오지 마.
3: 이제 조금만 더 바래다준다는데도.
2: 누굴 속이려고 그래? 너 도대체 뭘 하러 왔어?
3: 오랜만에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누나네를 바래지도 못한단 말이야?
1: 아니, 이 녀석, 엉터리 수작 좀 그만해. 어? 난 벌써 이놈의 속궁리가 다 보인다. 네가 주가장 마을에 가서는 매화도까지 바래주겠다 할 것이고, 매화도에 가서는 또 고성역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할 것이고, 고성역에 가서는 아예 부대까지 바래주겠다고 할 생각이지, 안 그래?
0: 곽상이 파투 들이대자 대란이는 무한적게 웃어보이고는 이젠 할 수 없잖냐는 듯이 두 손을 쩍 펼쳐보였다.
3: 그래, 면바로 알아맞히긴 했어요. 까놓고 말하겠는데 날 연락병으로 받아주면 안 돼?
2: 너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고 왔느냐? 너처럼 조직교회를 무시하는 병사는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아. 고성까지 따라가도 차표를 사주지 않을 거니까.
1: 그래, 때려나. 네가 말을 잘 들어야 명린이 와서 데려가겠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 부대들이 알려서 널 받지 못하게 하겠어.
3: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1: 난 부대를 대표해서 너와 약속하는 거야.
3: 그럼 명린이는 꼭 날 받아줘야 해요?
1: 그러자.
0: 그 말을 들은 대란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5: 자!
2: 솔직한 말이지만 난 저 애가 애꾼이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으면 난 저 애를 데리고 가서 단련시키고 싶어요.
1: 우리 단이 데려다 단련시키면 용감한 전사로 자라날 수 있는 애요.
2: 하지만 집에서 저렇게 장난질에 이골이 튼 애가 부대 생활에 적응되겠는지.
1: 나를 보면 모르겠어?
2: 네? 괴모 오빠는 저 애만큼 했을 때 장난질이 더 심했죠.
1: 괴모라는 내 별명이 괜히 붙었겠어? 하지만 그렇게 총명한 기질을 전투에서 발휘시키면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
2: 그래요. 오빠도 꼬마 전사로부터 지금 연장이 됐으니까 우리 대란이도 장차 꾀보 오빠처럼 훌륭한 전사로 될 수 있을 거예요.
0: 이튿날 한단 무렵에 그들은 서북에 이름 있는 옛 도시인 함양에 이르렀다. 서북 지방을 해방한 후 그들이 소속된 부대는 줄곧 함양시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역 부근의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을 때 마당에 있는 신문 전시장에 숱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2: 오빠, 저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1: 신문 전시장이니까 아마 신문에 굉장한 소식이 실렸겠지.
2: 아, 우리도 가보자요.
1: 그러게요.
0: 곽상과 양설은 꽉 박아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신문 전시장 앞에 다가섰다. 신문에는 커다란 활자로 다음과 같은 제목이 씌어져 있었다.
4: 38선을 넘어선 미국 침략군은 북으로 미친 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5: 조선인민군이 남쪽 끝인 부산까지 쳐들어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정세가 뒤바뀌는 셈이 아닌가?
6: 그렇지.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지.
7: 그렇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미군이 마구 밀려들어오면 중국도 위태롭지 않을까?
6: 아, 그거야 뻔한 도리가 아니겠소? 아,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기 마련이지.
5: 아마도 미국군이 그 기세대로 중국까지 쳐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6: 미국은 저 멀리 몇천리 밖에서 조선반도까지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침략자들인데 이 기회에 중국을 노릴 건 뻔한 도리지.
7: 아이고, 그럼 우리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않소?
6: 아유, 거야 그렇지. 아유, 미국이 쳐들어오면 중국은 자기 집 마당에 불이 달린 거나 다름없는데 냅다 쳐야죠. 안 그렇겠소?
8: 아, 그래야지.
0: 두 사람은 신문을 자세히 훑어볼 생각이 없이 다시 사람들 속을 빠져나왔다.
1: 보라고, 우리가 한시급히 떠나오길 잘했지.
2: 그래요. 집에 며칠만 더 있었더라면 부대가 떠나는 줄도 몰랐겠네요.
1: 자, 그럼 빨리 자기 부대로 돌아가자고.
2: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1: 아, 근데 동문은 류경장한테 가보지 않겠소?
2: 그 동문은 천천히 봐도 돼요. 저도 빨리 부대에 돌아왔다는 회보를 해야겠어요.
1: 아, 그럼 그렇게 하. 그럼 난 가오.
2: 아, 잠깐만요.
1: 아, 무슨 일이요?
2: 저의 쪽지를 좀 전해줘요.
1: 류경장한테?
2: 네, 그래요.
0: 양설은 수첩을 꺼내더니 구부리고 앉아 무릎에 대고 글을 썼다.

0: 이걸 류경장한테 전해주세요.
1: 알았어. 아,
0: 훔쳐보면 눈이 멀 수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
1: 뭐 눈이 멀면 뭐라나? 음력서를 쓸 때 연극에서 소경아의 역을 맡으면은 화장도 하지 않고 제격이겠는데.
0: 하여간 머리는 빨리 도네요.
1: 아유, 절대 보지 않을게. 부질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실은 없어.
2: 곽상은 쪽지를 호주머니에 놓고 부대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